秋夜的温差有点重，忽冷忽热让人带动，妄想你还会关心我，会真的心疼我，心疼我。懒得谎言变了太多。

听众 ，FM 91.4延吉综合广播汉语节目播出到此结束，感谢您的收听，稍后请您继续收听 FM 91.4延吉综合广播朝鲜语节目，再见。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오절 특집 보도입니다. 음력 5월 초다새는 우리의 전통 명절인 단오입니다. 단오를 더 뜻깊고

0: 보람차게 보내기 위하여 먼저 단어의 유래와 풍속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어의 단자는 첫 번째를 뜻하고 오는 다섯이란 뜻과 통하므로 5월 초닷새를 뜻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월과 일이 겹치는 날은 양기가 가득 찬 길일로 여겨왔습니다. 그 가운데 5월 5일을 가장 양기가 센 날이라고 해서 으뜸 명절로 지내왔습니다. 하여 단오를 성대한 명절로 간주하고 단오절이 되면 남녀노소가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놀이장소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오날에는 여러 가지 풍속이 있습니다. 단오가 있는 음력 5월은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는 계절로 병이 유행하기 쉬웠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향기와 약효를 지닌 창포, 쑥 등의 약초를 이용한 다양한 액막이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창포의 향기로 애군을 쫓고 더위와 병마를 이겨낼 수 있다 하여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또 창포뿌리를 잘라내어 붉게 물들여 만든 비녀를 단오날에 머리에 꽂으면 질병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다 하여 여자는 창포 비녀를 꽂았고 남자들은 허리에 창포뿌리를 차고 다니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양기가 가장 왕성한 단오에 집안의 애군도 모두 없앨 수 있다고 믿었기에 애군과 질병을 막기 위해 오색실로 만든 팔찌인 장명루나 옥단추를 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쑥과 익모초 뜯기, 대추나무 희집 보내기 등 풍속이 있는데 모두 애군을 쫓고 더위와 병마를 이겨내도록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오절에 더위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음식을 즐겼습니다. 단오 전통 음식은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음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단오 음식으로는 제철 쑥을 이용한 수레바퀴 모양의 절편, 수추리떡과 갈증 해소에 좋은 음료로 더위를 쫓기 위해 마셨다고 하는 제호탕, 앵두로 만든 화채, 과편 등이 단오 전통 음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레바퀴 모양의 절편떡인 수추리떡은 쑥과 쌀가루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수추리떡은 신경통과 위장병, 변비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5, 6월 제철 과일인 앵두와 산딸기, 오이 등을 넣어 앵두 화채를 즐겨 먹기도 했습니다. 상큼한 제철 과일로 시원하게 화채를 만들어 무더운 여름을 이겨냈답니다. 제호탕 역시 단오 음식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제호탕은 오메육과 초과, 백단향, 사인 등을 곱게 가루로 만든 다음 꿀과 함께 냉수에 타서 마시는 음료입니다. 대표적인 단오 음식 모두가 갈증이 많이 나는 여름에 건강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더운 계절을 잘 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1: 단오날 우리 조상들은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단오를 즐겼습니다. 남녀로서 상관없이 그네를 뛰고 장정들은 씨름, 활쏘기 등을 즐겼습니다. 외출이 어려웠던 옛날 부녀들도 단오날만큼은 밖에 나와 그네를 뛰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부녀들은 그네를 뛰고 널뛰기를 하며 남자들은 황소 한 마리를 걸고 씨름을 하는데 민족 특색이 여간만 짙지 않습니다. 단오절 운동회는 새 종목이 성립된 후 육상 경기와 축구 경기 등 운동 종목이 증가됐습니다. 그네 시합에서 가장 높이 구른 사람이 상을 받는데 상품은 흔히들 부녀들이 좋아하는 일상용품입니다. 남자들은 기세를 몰아 씨름을 하는데 우승을 한 힘장사는 황소 한 마리를 상으로 탑니다. 그네와 씨름은 이미 조선족 전통의 민족 품격이 되어 각 명절 때마다 거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네와 씨름은 조선족 체육운동대회의 정식 경기 종목이 됐습니다. 조선족은 자고로 열정적이고 낙천적인 민족으로 이는 그들의 독특한 민속체육활동과 민속유희에도 체현됩니다. 그네뛰기는 조선족 부녀들이 즐기는 놀이로 명절이거나 풍수, 운동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기 종목입니다. 그네뛰기는 역사가 유구한 바 처음에는 민속놀이로 민간에서 전개되다가 새 종국이 창립된 후 점차 체육경기 종목으로 발전했습니다. 1949년 연변 지역 제2회 운동대회에서 그네뛰기가 처음으로 정식 경기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1975년 9월 제3회 전국운동회에서 조선족 그네뛰기가 표현 종목으로 처음으로 북경에서 선보였습니다. 1986년 국가체육위원회에서 그네뛰기를 전국 소수민족 정식 경기 종목으로 정하고 제3회 전국 소수민족 운동회에서 첫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1988년 전성 소수민족 그네뛰기 경기에서 우리조 선수가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네는 밧줄과 받침대로 구성됐습니다. 50년대 전에는 명절이 되면 산비탈이거나 강가에 큰 나무에 밧줄을 매놓고 산뜻한 민족 복장을 차려입은 조선족 처녀와 부녀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이 뛰는가를 비겼습니다. 그네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후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장소 제한을 받아 경기에는 불리했습니다. 하여 통나무로 된 그네가 나타났습니다. 긴 통나무를 제형으로 높게 세워놓고 맨 꼭대기에 통나무를 가로 설치하는데 이를 횡이라고 합니다. 2.5cm에서 3cm 두께 되는 밧줄을 횡량 쪽에 메고 밧줄의 아랫부분에는 널판지를 설치하며 밧줄에 매듭을 지어 손잡이를 만듭니다. 그네 앞에 방울대를 세워 방울을 설치하고 뒤에는 출발대를 설치합니다. 근년래 규칙이 규범화되면서 일반 경기용 기재들은 모두 철관으로 용접하고 방울대에는 승강장치를 설치하며 출발대에 바퀴를 설치합니다. 그네뛰는 방법은 외그네뛰기와 맞그네뛰기, 즉 쌍그네뛰기가 있습니다. 전자는 한 사람이 뛰는 것이고 후자는 두 사람이 마주서서 함께 뛰는 것입니다. 맞그네뛰기는 본격적인 외그네뛰기 다음에 여흥으로 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네뛰기 경기는 혼자 뛰는 외그네를 위주로 규정된 시간 내에 방울을 차는 차수거나 공중으로 올라간 높이에 따라 승부를 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네를 굴러 앞으로 나아가 방울대에 방울을 발끝으로 차거나 꽃가지 등을 입에 무는 방법으로 이는 가장 오래된 방법들입니다. 둘째는 그네 앞쪽에 방울줄을 높이 달아놓고 이것에 닿도록 하는 방법으로 밑에서 조종하여 방울줄을 점점 높여감으로써 최고 높이를 측정합니다. 성현의 시로 보아 적어도 15세기에 이 방법이 시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네뛰기는 민속놀이 중 부녀들한테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설 춘향전에서는 리몽룡이 그네를 뛰는 춘향이를 보고 한눈에 반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광한루에서 그네를 뛰니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 밑에 가는 티끌 바람조차 펄펄 앞뒤 점점 멀어가니 위에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흐늘흐늘 고고 갈제 살펴보니 녹음 속에 홍상자락이 바람결에 내비치니 구만장천 백운간에 번개뿔이 쓰이는 듯 앞에 어른하는 양은 가벼운 저 제비가 도화 일점 떨어질제 차려하고 쫓는 듯 뒤로 본 듯하는 양은 광풍에 놀란 호접작을 잃고 가다가 돌치는 듯.
0: 널뛰기는 일종 발을 굴러 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 운동놀이인데 훗날에는 조선족 운동회의 한계 주연 경기 종목으로 발전했습니다. 널뛰기는 다리의 점프력과 공중 평형 능력을 증강하고 아름다운 곡선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1953년 11월 천진에서 펼쳐진 전국 민족 체육 형식 경기 및 표현 대회에서 조선족 널뛰기가 처음으로 전국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전국 운동회와 전국 소수민족 운동회 때면 조선족 널뛰기는 운동회 표현 종목으로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87년 조양천 제1중학교 널뛰기 때는 과감하게 체조 운동 중에 공중 회전 등 동작을 널뛰기 종목에 넣어 긴장감과 경쟁성을 더했습니다. 널뛰기의 나무판은 단단하고 탄력 있는 목재로 가공해서 만드는데 길이가 5m에서 5m 반, 너비가 0.35m에서 0.4m, 두께가 0.05m에서 0.06m에 달합니다. 받침대는 나무판의 중부에 받치는데 벼집 단위거나 가마니에 흙을 넣어 만들고 높이는 0.3m가 적합합니다. 지금은 받침대가 목재거나 철재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고무를 받쳐 받침대와 나무판 사이의 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널뛰기는 두 사람이 나무판 양켠에 서서 발을 굴러 서로 높이 솟아 오르는 운동입니다. 점수 매기는 방법은 체조와 흡사합니다. 널뛰기 경기는 두 사람이 한 조인 단식과 네 사람이 한 조인 복식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흔히들 단식을 합니다. 경기 내용은 주요하게 추선과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선은 규정된 시간 내에 운동 선수가 발목에 찬 줄을 당긴 길이로 승부를 정합니다. 표현은 화양이라고도 하는데 규정 동작과 선택 동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정 동작은 규정된 몇 가지 동작을 연결하여

0: 표현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주요 의거는 운동선수가 한 동작이 규정된 요구에 부합되는가, 동작을 완수한 자세와 기술이 정확한가를 봅니다. 선택 동작은 몇 가지 가벼운 도구를 들고 표현을 합니다.
1: 조선족 씨름은 조선 특유의 민족 전통 체육 종목으로 남자들 사이에서만 진행됩니다. 단오, 추석 등 명절 그리고 운동회 때면 조선족 씨름은 언제나 가장 인기가 많은 운동 종목으로 조선족 군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족 씨름은 역사가 유구한 바 조선족 군중은 일찍 기원 4세기 전부터 씨름 운동을 했습니다. 1952년 연변에서 파견한 조선족 씨름 선수들이 전국민족체육 형식 경기와 표현 운동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우승을 한 씨름 장사의 상품도 독특한 전통을 형성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승부가 가려져 씨름 장사가 나오면 당지 정부의 주요 지도 일꾼이 직접 붉은 꽃을 단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상으로 줍니다. 씨름 장사는 황소를 타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관중들의 박수 세례를 받습니다. 조선족 씨름은 전신 운동으로 힘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교가 있어야 합니다. 동작이 민첩해야 하고 용감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조선족 씨름은 기타 민족 씨름과 달리 삿발을 사용합니다. 삿발은 3m 되는 배천이거나 흰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는 허리에 두르고 나머지는 오른쪽 다리에 맵니다. 쌍방은 몸을 약간 앞으로 내밀고 웅크리고 앉습니다. 오른쪽 무릎은 바닥에 대고 왼쪽 다리는 구부리고 각자 상대방의 오른쪽 어깨를 안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허리띠를 잡으며 왼손으로 상대방의 삿발을 잡습니다. 심판이 호각을 불면 쌍방은 동시에 일어나면서 힘을 쓰는데 발바닥 이외의 신체 부위가 먼저 땅에 닿으면 진 것으로 승부가 납니다. 조선족 씨름은 흔히들 3판 2승제를 채용합니다. 조선족 씨름의 경기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외 경기일 경우 부드러운 모래로 직경이 8m인 원형과 0.5m 너비의 보험구를 만들면 됩니다. 실내 경기장은 그냥 돗자리를 깔면 됩니다. 조건이 허락되는 경기장에서는 전문적인 씨름 매트를 깔고 진행합니다. 장기적인 실천을 거쳐 조선족 씨름은 점차적으로 완벽한 경기 규칙을 형성했습니다. 연결 조선족들이 명절화한 시민 생활을 보내는 것은 그들의 민간 명절이 비교적 많은 데서 유래됐습니다. 조선족들은 그 많은 명절 중에서 음력설 대보름, 한식과 청명, 단오절 추석을 5대 명절로 정했습니다. 이 밖에 로인절 전통 혼례, 회혼례, 돌잔치, 환갑잔치 등 명절 활동과 다채로운 민속 유희로 명절 문화를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0: 민속 민풍은 한개 국가와 민족의 민중들이 창조하고 향수하며 전승하는 생활 문화인 동시에 한개 민족이 기타 민족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연길이라는 이 비옥한 땅덩어리에서 조선족 선민들은 개황의 고락을 나누면서 낙관적인 정신으로 독특한 특색의 조선족 민속 민풍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두 손과 지혜로 이땅 곳곳에 감동적인 전설을 부여함으로써 연길을 사람마다 동경하는 낙토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의 소윤옥 출임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평소 여러분은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요? 과학적인 식수는 적당량, 적절하고 위생적인 것이 중요하답니다. 네, 인체는 주로 간, 신장 등 기관에 의존해 대사 및 배설을 완료하므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해독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체내 전해질 교란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나트륨 혈증까지 올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끓인 음용수는 물의 맛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용수는 반복적으로 끓여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룻밤 지난 물을 마셔도 되는지 관건은 하룻밤이 지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관 조건과 보관 시간이 달려 있습니다. 끓인 음용수는 깨끗하고 밀폐된 조건에서 보관해 일반적으로 하룻밤이 지난 후에도 계속 마실 수 있지만, 오랫동안 개봉해 보관했거나 용기가 깨끗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생겼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입에 인기꽃을 물고 사진을 찍었다가 중독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복건성 천주시의 부 씨가 사진 촬영 중 입술이 협죽도, 즉 샤주타오라는 꽃에 닿았다고 합니다. 부 씨는 3일째 되는 날부터 팔뚝, 팔꿈치 안쪽 등에 작은 물집이 생겼고 심한 가려움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몇분 동안 포즈 두 개를 취했을 뿐이고 등 부위에 꽃가루가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입에 협죽도를 물고 사진을 찍다가 중독된 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협죽도는 널리 재배되는 관상용 꽃으로 흰색, 분홍색 등이 흔합니다. 협죽도는 아름다운 꽃과 사계절 푸른 잎을 자랑하지만 줄기, 잎, 꽃가루, 씨앗, 가지 등 모든 부분이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독성 성분은 강심 배당체 결열 화합물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협죽도 배당체로 사람과 동물에게 강한 독성을 나타냅니다. 이 독성 물질은 주로 협죽도의 즙에게 존재합니다. 의사에 따르면 협죽도의 잎, 껍질, 뿌리, 꽃가루에는 모두 독이 들어있지만 멀리서 감상하거나 꽃밭 근처를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먹거나 상처가 있는 부위가 협죽도에서 분비되는 유백색 즙에게 닿으면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중독 증상으로는 식욕 부진, 메스꺼움, 설사 등이며 심한 중독의 경우 심장에 손상을 주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수로 접촉하거나 먹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피부에 협죽도 즙액이 묻은 경우 즉시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붉게 부어오르는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실수로 협죽도를 섭취한 경우에는 잎이나 꽃을 가지고 즉시 응급실로 직행해야 합니다. 식초를 마시거나 진한 차를 마시는 등 민간요법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감자튀김을 자주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답니다. 네, 한 차례 대규모 장기적 연구에 따르면 다른 방식으로 조리한 감자에 비해 자주 감자 튀김을 먹는 것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 증가와 더 뚜렷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리 방식과 대체 음식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연구진은 20만 5천 명이 넘는 미국 건강 전문가들의 1984년에서 2021년까지의 수치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에서는 매주 3차례의 감자 튀김을 섭취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0%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해 삶거나 구운 감자 또는 으깬 감자를 같은 양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당뇨병 발병 위험에

0: 뚜렷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식단에서 어떤 재료로 감자를 대체하느냐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대조적으로 통곡물은 특정 건강의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자 튀김을 통곡물로 대체하는 것은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19%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감자 튀김으로 흰 쌀밥을 대체하면 제2형 당뇨병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은 관찰성 연구이므로 도출된 결과는 인과관계가 아닌 연관성을 나타낸다면서 감자 튀김을 먹으면 당뇨병이 걸린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양자 사이의 강한 연관성은 잠재적인 위험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천연 페니실린으로 불리는 알로에 잘못 먹으면 위험하답니다. 네, 알로에는 천연 의사로 불립니다. 항균 작용을 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천연 페니실린으로 불리며 피부 미용, 노화 방지, 장 운동 촉진 및 변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사용법을 보면 외용으로 알로에를 으깨어 환부에 바르면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붓기를 빼고 통증을 완화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질의 보조 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를 물에 넣고 끓인 후 그 알로에 물로 엉덩이를 씻거나 좌욕하면 치질 치료에 도움이 되며 출혈, 부종, 통증, 항문 열감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외선 손상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당량의 알로에 젤을 피부에 바르고 비타민 E 크림과 함께 사용하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햇볕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며 피부를 순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 알로에의 안전한 사용법입니다. 알로에를 섭취하려면 구라소 알로에를 구매해 사용하고 품종이 확실하지 않은 알로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알로에 백합 망고 수프, 알로에 오이 음료와 같은 방식으로 알로에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로에는 과량으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신선한 알로에 젤을 하루 30g 이상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투가 마음을 만듭니다. 거친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부정적인 말은 불안을 키워줍니다. 비난하는 말이 많은 사람은 대개 자기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와 칭찬이 익숙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머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오늘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말투, 억양에 꼭 주의 돌리기 바라겠습니다.

때 금방 말투가 마음을 만든다고 했다면 말투는 또한 인생을 바꿔줍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꼭 돈 때문도 아니고 성격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요.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상처가 됩니다. 결국 사람은 말보다 그 말투를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한마디가 그 말투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줬다면 내 본인도 그 상처를 쉽게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서로가 먼저 남의 입장부터 생각하다 보면 아, 내가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정말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세 가지만 곱씹어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0: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힘든 일들이 많죠. 먼 길을 애돌아 가야 하는 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외롭게, 힘들게, 고독하게 살아가야 하는 일,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소갈이를 하면서 살아야 하고, 몸이 아파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겁니다. 먼 길은 그래서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쌓이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서품 부소 사계절 감상합니다.
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납장 사철례를 또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를부터 시작해서 보살이, 그다음 그 타다, 특히는 그 타다의 장사 잘 알겠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타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내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43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박사. 네, 각종 군일 행사선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네? 한 통 병기 50조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게입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연기를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매모가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했다가,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아, 이러면 얼마나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으로, 뭐, 6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17년지. 아이고, 젊어.
2: 예.
1: 내 좀 보살.
2: 없어. 예. 알아?
3: 아, 어때래?
1: 이거 뭐 젊어. 머리를 잘 썼다.
2: 에.
1: 내 정말 담보가.
2: 에이.
1: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사람이구만.
2: 뭐 차차 크게 되겠어.
1: 자, 그럼 이거 좀 부탁하라.
2: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무슨 돈이 있습니까?
1: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었다.
2: 축하한다, 축하. 오,
1: 야, 감사. 그, 다 연결했대서. 걔가 가서 내일 저녁 10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준겨.
2: 알았습니다.
1: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요.
2: 그,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드리면 된다.
1: 야, 야, 야, 야, 야, 야.
2: 야, 멋지다.
1: 이야, 엄청나.
4: 할머니, 사람들 가시고 빠르기도 빠르다. 호텔 가나 이거 빨리 연결해야 되겠는데, 그거 썼구나.
1: 어째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4: 말이 다 하면 가지니까.
5: 러바, 와, 한쪽한 미술봐.
2: 미술, 미술.
1: 이거 봐서, 그 한쪽 말 하게 했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4: 알아듣는다? 러바, 와, 한쪽한 민발증라봐.
2: 아, 민발증라, 따다리 민발증라.
4: 그 생각하면 정말 옆머리 그것만 일 수도 없어.
1: 아이, 그 말은 마스고. 그저 머리 뻥뻥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겠지.
4: 아이고, 그뿐인도 군일 치르고 나면 그저 어마어마 이렇게 하나를 은혜 나면.
1: 얼쑤그만, 얼쑤그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온 한날 전화통을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4: 예.
1: 내 한번도 요 오른쪽에 맹피 올 뻔했어.
4: 그것만이 포기했어.
1: 어찌해도 어찌해도.
4: 어디 이렇게 나 한 손이 이렇게 쉬었어.
1: 아, 이 양반 지금
4: 하겠지.
2: 아, 예. 저

0: 뭐지?
1: 아야, 아줌마 이거 절대 아니죠.
2: 아, 죄송합니다.
1: 예? 내 행사는 단방 내 일전에 있구만.
2: 네 행사는 오늘 저녁.
1: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신축 축하해야 되는 동양 행사란 말이야.
2: 우리 아들 학교에 붙었다 말이야.
1: 그 집안 붙어서 붙어서 축하한다.
0: 자, 이렇게 합시다.
2: 예.
0: 아, 이렇게 돈 일에 얼굴을 붙이지 말고.
1: 예.
0: 아, 집에 하는 은혜 할 겁니다.
1: 예. 그, 우리 안에, 공업 중점, 아, 그, 중점 연경계 아니라, 중등 전문 학교에 붙었어.
0: 아, 그 안에. 예.
3: 중저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를
1: 두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0: 그렇죠. 그, 저 지배하는 은혜학교부터.
2: 우리 아들?
0: 예.
2: 우리 아들 이영재 사진 순나이 대학에가 탁 붙었다.
1: 아이고. 네, 소리를 하고 있구나. 무슨이라? 사립대학이라.
2: 야, 사립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0: 이렇습니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1: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0: 그렇죠.
1: 손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2: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를 하면서리 침에 깎이겠으리.
1: 여태 영지 씨네 전화번호 책 뺏기 왔잖가?
2: 그 소리 하지. 친구 조금은 속상하죠. 내얘 요래 봐서 여기 뜨레는 한번 싹싹 부재를 해본다. 어찌다 우리 일이 생겨도 이제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1: 아, 하긴 그렇소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 없구만. 예.
2: 나는 얘 술마다 탈마다 1년 동안 삐지 없다.
1: 아이고. 하긴 그렇었구만.
2: 네.
1: 그 우리 민족이 풍성스까이가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인간이 이제 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2: 무슨 바람?
0: 무슨 바람?
1: 그 첫돌 생일은 대체 놓고
0: 네.
1: 생일이란 건 예. 네. 원래 자식들이 정석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0: 네, 그래.
1: 아, 이 인간이 보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야.
3: 이게 바로 얘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1: 네?
3: 왜 그런 게?
2: 어구, 이거 보셔, 이거 보셔.
0: 네.
2: 요즘에는 얘 초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렇게
1: 합니다. 무슨 계란도?
3: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초중 아들이 생일을 뚜르르하게 센다.
1: 아, 이거 학생 아들.
2: 그러니까 금년 1년이 모든 일을 이렇게 싹 다 지켜놓고 또 그치 친구들이
1: 6번도?
2: 예.
1: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지 않구만, 무슨.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의 결혼식만 금년에 10번 넘어갔다 왔어.
2: 어머, 저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1: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의 군이래만 해. 내 5년 동안 내 8번이나 갔다 왔구만.
3: 미인네,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래도 8번.
1: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되는가? 이거 봐봐.
0: 네.
1: 내 친구 그 사람이 5년 동안 4번 결혼했어.
3: 네?
1: 네. 그 결혼할 때마다 있겠는데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지니까 또 다울 당신이 또 4번. 그래서 5년 동안 8번
3: 말씀
1: 달라.
3: 아, 뭐 또 재간도 있다.
2: 아이고, 난 어찌겠습니까? 여러 군일들은 싹 지켜놓고 누구시 9년 1년 막으시 통창만 해도 이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1: 모든 네이버에
0: 맞지.
2: 네이버에 맞지. 보세요. 고중동창, 고중동창, 학교동창, 채폐지.
0: 예.
2: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0: 한 반씩이 12번.
1: 맞습니다.
2: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반가비요, 충전이요, 사위 베껴요, 중점대학에 붙어서 마당총이 개업이요, 실집들이 부조요, 모두 돈 달라오.
1: 아, 그냥 부조를 해야지.
2: 동창만 해요, 내 생일이요, 소중 애들이 생일을 세요, 과거 동무들, 유치원 동무들, 옷이 참구마 있게.
1: 아이고, 뭘 잘한다. 정말?
0: 그래.
1: 야!
3: 야, 그날이 빨리 오라.
0: 아이고, 그날
1: 좀 하지. 아, 내가 먼저 해줘.
2: 아, 예, 예.
1: 예, 예, 예.
0: 제가
2: 차 내릴까? 예, 됐다. 치셔, 치셔. 그 번호 누를 줄 안가?
0: 안가.
2: 오, 똑똑하다.
1: 치셔.
2: 근데 어째 집에서 안 치고 밖에 나왔지니까? 이리 고문하러 오세요. 치우.
0: 연이야? 응,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4: 조금 내 거 먼저.
1: 아, 내가 보자,
0: 남자.
1: 아, 이거야.
2: 어째?
0: 좀 조용하면 안 된가?
5: 손님이 성격 없습니다.
2: 손님이 치시.
0: 야, 복잡하다. 드레스 받겠다.
2: 너네 아라는 건 무슨 소리야?
0: 내 아, 너뿐이 내 강아지.
1: 아우야, 누구였다, 야. 아유,
5: 두 분 말씀 잘 했습니다.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1: 아이, 내가 먼저 해.
6: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단속해 주셔, 예,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이해는 간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다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힘없이 자라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예?

0: 게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1: 아, 아 근데 아줌마는 어디 가고?
2: 나도 집에 가서 탈원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아, 저기, 아이고, 다시 떠나주고. 아줌들, 18도. 아니, 개업 한 날에 이렇게 시돈이 싸게.
3: 칭찬은 돌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한테 칭찬을 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배로 클까요? 오늘 하루 칭찬 한마디를 더 해보는 하루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 짧은 말들이 메마른 관계를 적시고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줍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말투는 인생의 얼굴입니다. 말투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관계가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 말투 꼭 조심해야 되겠죠? 말하는 태도가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하루가 되어보십시오. 많이 행복할 겁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석화 작사, 황경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엔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 실시간

0: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연지 종합광보 차오생위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배웠던 노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혼의 노래 준비됐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입니다. 윤영민 한동예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황혼의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2-62번, 792-6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노래입니다.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자꽃 엄마꽃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1절부터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고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고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내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네. 내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네. 보기엔 수수한 꽃이라 하지만, 보기엔 수수한 꽃이라 하지만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있다네.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있다네. 아, 감자꽃 하얀 꽃. 아, 감자꽃 하얀 꽃. 아, 내 엄마의 꽃. 아, 내 엄마의 꽃. 아, 엄마 얼굴이. 아, 엄마 얼굴이 저절로 떠오른다네. 저절로 떠오른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산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산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내 엄마 생각이 저절로 나네. 내 엄마 생각이 저절로 나네. 조용한 웃음에 말수 적어도, 조용한 웃음에 말수 적어도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계셨네.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계셨네. 아래 후렴구는 1절과 같습니다. 아, 감자꽃 하얀 꽃. 아, 내 엄마의 꽃. 아, 엄마 얼굴이 저절로 떠오른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화 작사 황경하 작곡 용정문화관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입니다. 아래는 1절부터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고향길 향길 빨래야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 고향길 합니다. 그리고 고향길 가다가 다가 역시 빨래합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 보기엔 기엔 역시 빨래해야 됩니다. 보기엔 아닙니다. 보기엔 수수한 빨래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반주에 맞춰서 1, 2절 불러보겠습니다. 시간 상관계로 2절에 후렴구 반복되는 부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1, 2절만 해보겠습니다.

0: 네, 노래하마다 오늘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하는 사이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 계속해서 또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같이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매도,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안, 부.
1: 라디오 소설 춘자의 남경, 원작 김혁, 신본제 시간입니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듯한 표정으로 할머니는 말을 쏟아냈다. 안전한

0: 얼굴엔 전형적인 조선 할머니의 모습이었지만 입만 열면 악센트가 강한 동북의 방언이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모여 앉은 이들은 떠다가 쓰며 눈시울을 훔쳤다. 흐려지는 눈길에 종숙은 시종 할머니를 향해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진술에 의하면 조선이 훤히 보이는 강가에 부모님이 여인숙을 차렸고 16살 맞은 해 일본인들의 반지 공장 모집에 응해 나섰다가 어느 군부대 병력에 끌려가 위안부 노릇을 해약했다고 했다. 병경계 우물이 섰고 죽은 위안부들의 사체를 그 우물에 쳐넣었다고 증언했다. 수역을 못 이겨 한밤중에 달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때 군인들이 쏜 총탄에 어깨에 관총상을 입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주저없이 우리 앞에서 상의를 훌러덩 벗어버렸다. 바람 든 무 같은 야윈 몸이 드러났다. 왼쪽 쇄골 아래 우묵히 배들어간 곳은 그젠 날의 피가 아직까지 응고되듯이 까맣고 동그랗게 흉터를 간직하고 있었다. 다날이 그냥 몸에 박혀 있었는데 비 오는 날이면 어깨 통증을 알았고 20년 전에야 노환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다날이 박혀 있음을 발견하고 빼냈다고 했다. 허리가 곱고 낀 할머니는 엉금엉금 기어가 주홍치를 올린 장독에서 봉투 하나를 끄집어냈다. 렌트겐 사진이었다. 불연의 간부가 사진을 알전구에 대고 비추어 보았다. 모두의 시선은 모두 렌트겐 사진에 쏠렸다.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를 방불케 하는 마른 상체가 흑백으로 찍혀 있었다. 사진에서 어깨 부위에 박혀 있는 하얗고 엄지만한 알탄을 똑똑히 가려볼 수 있었다.
1: 일본군에 끌려가신 분들 중에 같은 또래 사촌이 한 분 있었나요?
0: 종혁이가 물었다. 할머니가 귀전에 손을 대었다. 불연의 간부가 한 옥타브 높여 말을 전해주었다.
2: 할머니한테 사촌이 있나 없나 물어요. 할머니.
3: 할머니가 귀가 가서요.
0: 불연의 간부가 높은 소리에 조금 민망했던지 사람들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 같은 것이 배겨 있었다. 할머니가 종혁이를 멀끄러미 쳐다보았다. 합주기를 우물거렸다. 할머니는 흑백 사진처럼 흐려진 기억 속에서 온전한 색채를 복원하려 몸부림하고 있는 것이었다. 종혁이가 노트북을 꺼냈다. 전원을 켜고 증언을 하던

당시 손자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파일을 클릭해 열었다. 욱신욱신 잇몸으로 입술을 씹으며 할머니는 영상 속의 할머니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증언을 하시던 할머니가 노래를 불렀다. 할머니가 총각 선생 장모씨에게서 배운 찬송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왔다. 할머니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할머니가 합주기를 빠르게 실룩거렸다. 문득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화면 속 할머니도, 화면을 지켜보는 할머니도 손뼉을 치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할머니의 안면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할머니의 좁은 눈앞으로 송진 같은 눈물 방울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할머니가 손가락을 들어 화면을 가리켰다. 손톱이 빠져 문드러진 살만 남은 그 손가락이 바닥에 흔들리는 부표처럼 와들와들 떨렸다. 목구멍에 담처럼 들붙어 울컥대는 설움을 모지름을 써가며 겨우 삼켜버리고 할머니가 불된 사람처럼 새청맞게 소리를 질렀다.

보관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 다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루코는 다관을 말똥하니 지켜본다. 다상 아래에는 우키요의 그림 속에 들어가기라도 한 듯이 미동도 하지 않는 고양이 몇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다. 차시로 찻잎을 덜어 다관에 넣었다. 다시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렸다. 발치에 누워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안아들고 머리를 만져주었다. 할아버지의 고양이들을 보며 다른 고양이들을 떠올렸다. 고양이들의 이름이 하나, 둘, 떠올랐다. 순화, 광고기, 억분이, 영신이, 해오기. 그 이름들이 생생히 떠오르매 하루권은 흠칫 몸을 떨었다. 버릇처럼 핸드폰을 꺼내들고 카카오톡을 들여다보았다. 또 종혁에게서 메시지가 와있었다. 라면집에서 절교를 선포한 뒤 종혁이가 몇 번이고 기숙사를 찾아오고 전화를 불통나게 울려왔지만 하루권은 받지 않았고 만나주지 않았다. 하루권은 지금이 종혁이가 가장 힘들 때이고 그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누어야 할

0: 시김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아픔의 무게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어제였음에 자구책을 구할 수 없었고 자괴를 머금어야 했다. 그러다 둘이 처음 만났다. 낯섦의 소세끼의 그 산시로 연못에서 마주쳤다. 눈화기 우묵해진 종혁은 며칠이고 이곳에서 하루코가 지나기를 기다렸다고 했다. 하루코는 종혁의 불같은 손을 또 한 번 매정하게 뿌리쳤다.
1: 일본군 위안부의 자손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 여자와 사랑한다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0: 하루코는 그 한마디를 복창했다. 스스로의 무릎에 스스로가 답했다.
1: 스가모 나이.
0: 다급히 뒤따라오던 종혁의 걸음소리가 멈추었다.
2: 마음의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 영원히라도 기다릴게.
0: 막상 따라오던 종혁의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 하루코의 심장도 뚝 멎는 듯했다. 눈물을 보일까봐 하루코는 종종 걸음으로 교정을 빠져나갔다.

라디오 소설 순자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손자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조일광 제작의 명무력 50번째 시간입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평소 여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솜씨가 뛰어나고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주제가 화제로 오르든 막힘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고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도 망설임 없이 주워 섬기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바로 작은 이모부십니다. 이모부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말재주가 뛰어나서 마을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까지 누구에게 질문을 받아도 척척 주워 섬기셨습니다. 특히 호기심 가득한 어린 조카들의 기상천외하고 엉뚱한 질문이 쏟아져 나와도 전혀 난감해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웃음을 섞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에 늘 탄복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주워 섬기다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 일상에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끊기지 않고 계속하여 말을 잇대다는 의미로 누군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거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주어 섬기다에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체계 없이 이것저것 말하다는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고 싶을 때 생각나는 대로 여러 소식이나 잡다한 이야기를 펼치거나 정해진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색한 기류가 감도는 자리일수록 이런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친구 모임, 가족 모임, 동료 모임 등 어색한 분위기가 감도는 자리에서 누군가 적절하게 이야기를 주워 섬기며 대화를 이어가면 금방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분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이 모임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지나치게 길게 늘어놓고 무작정 주워 섬기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므로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분량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좋은 대화의 비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한 뒤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주워 섬기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리상적인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동서부 협력 업무를 상시적으로 잘할 때 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며 신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한정부주석이 미국 전 교통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국무원이 취업 우선 전략 실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동서부 협력 업무를 상시적으로 잘할 때 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서부 협력을 전개한 지 30년 동안 빈곤해탈 공략을 지원하고 지역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는 등 분야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당의 정치 우세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잘 구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일 뿐만 아니라 상시화 지원을 전개하는 첫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권성과 명하 회족 자체

지구에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잘 총화하고 운영하여 협력 기제를 한층 더 완비화하고 협력 방식을 최적화하며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동서부 산업의 보완성과 인적 교류, 기술 상호 학습, 관념 상호 연통, 작품 상호 답습을 추진함으로써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는 상시화 지원의 책임을 참담하게 관철하고 규모성 빈곤 복귀, 빈곤 초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향촌 전면 진흥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균형성을 부단히 증강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데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전국 동서부 협력 업무 회의가 17일 영하 은천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류국중이 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했습니다. 류국중 부총리는 높은 안목과 투철함, 심오함을 겸비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매우 강한 정치성과 사상성, 지도성을 갖고 있어 동서부 협력을 상시적으로 잘하는 데 근본적 지침을 제공하였기에 반드시 이를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단호히 잘 관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종일관 정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올바른 치석관을 수립 실천하며 복건성과 영하 귀속 자치구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잘 총화 운영해야 합니다. 동서부 산업 협력, 로무 협력을 심화하고 간부와 인재 교류를 강화하며 과학기술, 금융 등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협력의 질과 효과성을 부단히 격상시키고 우세 상호 보완, 양방향 에너지 부여, 공동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동서부 협력 업무 관련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영하 귀속 자치구 복건성 책임 동지들이 복건성과 영하 귀속 자치구의 협력 경험과 방법을 소개하고 북경시, 상해시, 강소성, 광동성, 사천성, 감숙성의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동서부 협력 과업을 책임진 관련 성과 자치구 직할시 책임 동지, 중앙 농촌 사업 지도소조 부분적 성원 단위 책임 동지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발걸음을 확고히 내디디도록 추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와 전문가 학자들은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이 막스주의 당 건설 발전사와 중국 공산당의 당 건설사에서 리정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의 지도 아래 중국 공산당은 통일된 사상, 확고한 의지, 조화로운 행동, 강력한 전투력으로 신시대 당 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함으로써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업, 그리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진보에 끊임없는 강력한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105년의 빛나는 로정을 걸어오면서 당의 이론 혁신은 위대한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해지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막스주의 당 건설 학설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당 건설편을 구성함으로써 신시대 당 건설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기관 당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 고효춘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당건설 분야에서 두 가지 결합의 최신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시대의 당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당을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중대한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체계가 치밀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시대 당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규를검사감찰기관은 규를검사감찰의 기능과 책임을 바탕으로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와 반부패 투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각급 당 조직이 당 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리행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규를검사 감찰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실제 성과로 착실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중앙대외연락부 기관당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 동규화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막스주의 과학 이론에서 비롯되었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시대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의 위대한 실천에서 잉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막스주의 당건설 학설의 발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독창적인 기여로 됩니다. 이 중요한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준칙으로서 신시대 새 로정에서 광범위한 당원과 간부들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현하도록 이끌고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의 심화 발전을 더욱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청와대학 막스주의 학원 주안동 원장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어떤 장기 집권하는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장기 집권하는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지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상은 우리 당이 100년 넘는 당 관리에 소중한 경험을 총화하고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립각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깊은 이론적 뿌리와 견고한 실천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 사상의 지침에 따라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자아혁명을 심화하고 끊임없이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향상시켜 전당의 통일된 의지와 일치한 행동을 보장함으로써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가장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명확히 제기하고 14가지 견지를 총화했으며 굳건한 리상신념과 고도의 역사적 주동, 뚜렷한 문제의 지향, 강렬한 사명 담당, 두터운 인민정, 과학적인 사상 방법을 구현했고 본질과 효과성을 터득하는 동시에 이를 잘 관통시킴으로써 선명한 이론 품격을 갖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당건설과 강국건설에 모두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앙국가기관사업위원회 판공청 염정부주임은 14가지 견지에서 선두적인 것과 총적인 것이 모두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자 당 건설의 최고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염정부주임은 우리의 모든 업무는 이 토대에서 세워진 것이고 이 같은 가장 본질적인 특징과 가장 큰 우세에 뿌리내린 것이라고 하면서 중앙과 국가기관은 두 가지 수호를 관철하는 선두 주자로서 반드시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데서 앞장서고 본보기를 보여주며 기관 당 건설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당의 영도가 중앙과 국가기관에서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완전하게 관철되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앙통일전선사업부 연구실 오천주임은 14가지 견지는 체계가 완전하고 논리가 엄밀하며 함의가 풍부하고 내용이 심오한 유기적인 통합체라고 말했습니다. 오천주임은 당의 전면 영도, 특히 당중앙의 집중통일 영도를
통일전선 사업부 업무의 제 분야 전 과정에 관철시키고 당의 정치 건설을 총괄로 삼으며 통일전선 사업의 전면적인 엄한 당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시작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통일전선의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상무부 산업안전과 수출입 통제국 당 총지 서기이며 국장인 강전량은 14가지 견지는 당 건설의 근본 원칙과 과학적 포치, 가치 추구, 중점 과업 등을 깊이 있게 천명했다면서 14가지 견지를 둘러싸고 당 건설 업무에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정확한 치석관을 세우고 실천하며 고품질 당 건설로 상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새 책임과 새 성과를 보여줄 것, 이론 학습과 실천 지도를 긴밀히 결부시키고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면서 정치 본색을 영원히 간직하고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새로운 영예를 엮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앙사회사업부 육국 고암국장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사회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신흥 분야의 당건설을 잘 틀어주고 당건설로 기층관리와 기층정권 건설을 인솔하는 것을 잘 틀어주며 민중봉사 업무를 잘 틀어주고 당의 장기적인 집권에 계급기반, 민중기반, 사회기반을 부단히 다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교육부 사회과학사 왕일춘 사장은 당건설과 업무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학습과 사상, 활용의 관통, 지식과 신념, 행위의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왕일춘 사장은 당의 혁신 이론으로 혼을 갈고 닦으며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을 긴밀히 둘러싸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교재 진입, 교실 진입, 두뇌 습득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광범위한 학생들이 당을 알고 당을 사랑하며 당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당이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적극 헌신하며 민족 부흥의 중임을 떠맡을 수 있는 시대의 신인으로 교육하고 인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민정부 기관 당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맡은 부서기이며 인사사 사장인 장소는 우리는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는 것과 민정 업무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긴밀히 결부하여 보편적이고 기초적이며 최저 보장성 민생 건설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며 사회구호, 사회복지, 사회사무, 사회관리 업무 수준을 향상시켜 대중들이 더 많은 만족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재정부 채무관리사 리대위 사장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자각적으로 운영하여 당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당건설 인솔을 통해 당건설과 업무의 목표 융합, 기재 융합, 책임 융합을 강화하고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며 규율과 기풍을 엄격히 하여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는 제1선 진영으로 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농촌부 기관 당위원회 송화동 부서기는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이를 신시대 삼농사업의 실천과 긴밀히 연계시키고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과 중요 지시, 회시 정신과 잘 결합시켜 사상의 심층화, 내재화, 실천화를 잘하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직속기관 당위원회 일상업무담당 증성당 부서기는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을 당면과 앞으로 한동안의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인민 최우선, 생명 최우선이라는 근본 입장을 견지하고 당의 혁신 이론을 운영하여 보건 건강 업무 실천을 지도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전력을 다해 인민 대중의 신체 건강을 수호함으로써

양국 원수의 공동 인식을 관찰하려면 쌍방각계의 공동 행동을 통해 경제, 무역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인문 교류와 민간 지방 내왕을 밀접해하여 쌍무관계 발전에 더욱 많은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소라는 미중 원수회담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안정적인 미중 관계는 각측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표했습니다. 미중 실무적 협력을 추진하고 민간 내왕을 촉진하는 면에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무원이 일전에 취업 우선 전략 실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동안 취업 우선 전략을 심층 추진하고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상 목표, 중점 업무, 정책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전망 계획은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 목표를 중심으로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취업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취업 기회가 더욱 풍부해지며 취업 환경이 더욱 공정해지고 취업 구조가 더욱 최적화되며 일자리와 인력의 접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동 관계가 더욱 조화로워지며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에서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전망 계획은 거시적 조정에서의 취업 우선 지향 강화, 산업과 취업의 협력 강화,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의 취업 및 성장 경로 확대, 농민 노무자 등 중점 군체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 유연한 취업, 새로운 취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 촉진, 근로자의 취업 권익 보호 강화 등 9개 방면에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7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 중국의 리념, 창의와 행동 백서를 발표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백서는 글로벌 관리 창의의 시대적 가치, 풍부한 내포와 중대한 의의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중국이 글로벌 관리 체계의 개혁과 구축에 참여한 풍부한 실천을 전면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관리 관련 중국의 목표 방향, 원칙적 입장과 행동 계획을 한층 더 명확히 밝혔습니다. 백서는 중국이 언제나 글로벌 관리에 적극적인 참여자, 기여자이자 건설자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습근평 주석은 정중하게 글로벌 관리 창의를 제출하면서 어떤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글로벌 관리를 어떻게 개혁하고 완비화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질문에 관한 중국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관리 창의는 제출되자마자 근 16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서는 글로벌 관리 창의를 이행하기 위해 UN의 권위와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 근본이고 대국이 책임감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며 각 국가가 단결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화와 발전 적자를 메우는 것이 가장 긴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각국이 단결하고 협력하여 글로벌 관리 창의의 장기적인 비전과 청사진을 모든 국가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비전과 청사진으로 구현함으로써 운명을 함께하고 문명이 진보하는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내 총리 아마도 우리 바가 중국의 발전 과정은 국에 시사가는 바가 크다면서 반면 기내는 중국의 발전 경험을 참조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중국의 발전 과정이 증명하다시피 발전 도상국도 자체의 노력으로 충분히 도약식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0: 그는 중국의 발전 경험은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의 실속 있고 가망 있는 발전이기를 입증해준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서 중국은 줄곧 기내가 학습하고 참조하는 중요한 상대라고 표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면 아마도 총리는 1959년 양국 수교 이래 쌍방은 실무협력을 전개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친선관계를 이루었다고 표했습니다. 수많은 협력 성과 중에서 아마도 총리는 특별히 올해 교부 60주년을 맞는 킨콘 수력발전소를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자신의 고향인 피타주에 자리한 킨콘 수력발전소는 오늘도 우뚝 솟아 역사의 순간들을 지켜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세트로 대외 지원한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이자 기내 독립 후 건설한 첫 번째 수력발전소로서 킨콘 수력발전소는 기내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을 뿐더러 양국 친선의 중요한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총리는 시대 발전에 따라 양국 협력은 부단히 확장되고 승격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광업협력은 이미 기내와 중국 간 경제무역 관계 중요한 버팀목으로 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공식적으로 생산에 투입한 시만두 철광 프로젝트는 세계급 광업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기내 경제 전환의 중요한 엔진이기도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광석 전용 항구와 철도 등 중대 기반 시설 건설을 이끌었으며 기내 물류 체계와 역내 발전 구도를 뚜렷하게 개변시킬 것입니다. 아마도 총리는 기내는 중국의 발전 경험을 참조함으로써 공업화와 농업 현대화의 조화로운 추진을 실현하고 경제에 보다 더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쌍방은 정부 간 협력을 심화할 뿐더러 기업 간 특히 사영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의 내적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이 기내에서 투자하고 창업하며 점점 더 많은 기내 청년들이 중국으로 가 철도 운영, 공정 기술, 공업 관리 등 전문 지식을 학습하면서 양국 협력의 인재 기반과 사회 기반이 점차 굳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인재 양성이든 교육면의 교류든 인문 협력이든 모두 점점 더 강력한 발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교육받았던 기내 청년들이 현지 기업과 업계의 골간으로 돼 양국 협력에 끊임없이 새 활기를 주입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아바두 총리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가 가져다 준 기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착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규모가 거대하고 활기로차 넘쳐 아프리카 기업에 광활한 발전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기내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더 많은 자국 제품을 중국 시장에 진출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글로벌 남방 협력을 언급하면서 아마도 총리는 중국이 제기한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는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에 새로운 협력 플랫폼과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서로 간의 연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리론 조건을 마련해 줬다고 표했습니다. 아바두 총리는 글로벌 남방 국가의 단결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발전 능력을 함께 격상시키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양국 관계 발전에 신심이 가득하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기내는 중국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현대화 발전의 길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호혜상생과 공동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내 총리 아마도 우리 바가 중국의 발전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우코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0: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의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1: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2: 한 무의 산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1: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출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현재로부터 보호했습니다.
2: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1: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부름을 갖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자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유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 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상업 거점 조성으로 지역 소비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는 호북 단강구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고락을 함께하는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보여주는 아프리카 지원 중국 의료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역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단합과 통일을 증진하며 투쟁 정신을 강화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숙근평이 중공중앙정치국 당사학습교양 특정 주제민주생활회를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세 번째 역사 결의를 내렸습니다. 이 결의는 전체 당원들에게 신실의 새 장정의 길에서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하며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이 기본 명제를 잘 풀어나가며 시종 당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주고 광범한 인민 대중이 100년 당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어떠한 당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하며 그런 인식을 토대로 확고부동하게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0: 막스주의가 탄생하고 발전해온 로증과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해온 로증은 그야말로 간곡한 투쟁으로 정결된 로증이었습니다.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우리는 간곡한 혁명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치면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참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신중국이 창건된 후 특히 18차 당대회 후 우리는 일련의 중대한 위험 부담과 도전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추호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끈질긴 투쟁을 진행해 마침내 승리를 거뒀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서 우리는 우리 당이 쌓아온 위대한 투쟁 경험을 잘 총화하고 활용하며 최저선적 사고를 견제하고 우한의식을 강화하며 투쟁 정신을 발행하고 투쟁 책략을 파악하며 분투 능력을 연마하면서 어렵고 위험할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용감무쌍한 기계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예상할 수 있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사업이라는 항선이 파도를 헤가르며 용왕 매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백년 분투사에서 지혜와 힘을 얻어 중앙정치국의 자체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초심과 사명을 자각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더 넓은 도량과 흉금을 지니고 높이 서서 멀리 내다보며 깊이 헤아리고 실제적으로 생각하며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명예나 리익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항상 당과 인민의 사업을 중요시하고 인민 대중과 한 마음이 되어 생사를 같이 하고 운명을 함께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솔선수범의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리상과 신념을 다지는 가운데서 큰 흐름을 파악하고 시국의 변화에 대응하며 앞길을 밝혀주는 밝은 등대를 발견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정진할 수 있는 동력원천을 확보하며 자욱한 안개를 뚫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정치적 해안을 키우고 침식을 막고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강대한 항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솔선수범의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해야 합니다. 확고한 이지와 명석한 두뇌로 자각적으로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당적으로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하고 특히는 불량한 경향을 방지하고 극복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예리한 전략적 안목과 전망적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실천에 따른 새로운 과제에 초점을 맞춰 민주를 발양하고 지혜를 모아 실제와 법칙에 부합되는 결책과 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솔선수범의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집행하고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 없이 철저히 관철 집행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분관 분야와 부문에서 당중앙의 결책과 사업 포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고 리해하고 국가 대업을 제대로 리해하도록 추진해 결책과 포치가 편향적이거나 변칙적이거나 왜곡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제24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하는 것은 다음에 중앙정치국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업입니다.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더 높은 정치적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각 방면의 사업을 잘 추진해야 합니다. 금년과 내년은 임기 교체를 하는 해입니다. 지도자 동지들은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격히 지키고 조직 규율과 임기 교체 규율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이 정확하게 조직을 인식하고 자신을 인식하며 대국과 조직과 배치에 복종하며 공산주의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정신력으로 모든 정력을 업무 수행과 창업에 기울이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번 민주생활에서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업무를 잘 수행할 때 대해 좋은 의견과 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건의는 중앙 업무, 부문 업무, 지방 업무 등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회의가 끝난 후 이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하고 업무를 개진하며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둔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죠 그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업 거점 조성으로 지역 소비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는 호북 단강구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2: 청석판으로 깔려있는 길 양편 옛 건물의 처마 끝과 대들보 사이에는 초나라 문풍과 한나라 민풍이 묻어나고 거리와 골목 사이로 중국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가장 좋은 인증샷 위치를 찾아다닙니다. 호북성 단강구시의 균주 옛거리는 올해 2월 개장이고 꾸준히 관광객의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7만 평방미터 이상의 균주 옛거리는 과거 뚜렷한 주제가 없는 평범한 상업구로서 오랫동안 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지 정부에서는 옛 균주의 문화를 계승하고 옛 상업구의 활력을 재창조한다는 주제를 둘러싸고 역사 문화 자원을 살리고 소비의 활력을 진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균주 옛거리는 이미 미식 체험, 거리 산책, 사진 촬영, 몰입형 관광 등 복합 기능을 갖추었고 길 하나 사이 둔 시 박물관과 더불어 문화 관광 단지를 형성함으로써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강구 시민 주준침은 거리를 누비며 핸드폰으로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개에 의하면 옛 균주 거리는 단강구 저수지에 물을 비축하면서부터 약 60년 전에 이미 모두 물 밑에 잠겨버렸습니다. 주준침은 지금 균주 옛 거리에 남아있는 옛 비석이거나 벽돌, 목조품들은 모두 옛 균주성의 유물들을 보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옛 균주 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균주 옛거리 곳곳에는 고풍의 의상을 입은 연기자들이 장인, 선녀, 협객 등으로 분장해 관광객들과 함께 투호, 양궁 게임을 즐기거나 거리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수의 전통 요리, 무당의 건강 음식, 단강구의 상토 간식 등 특색 음식 가게들이 늘어서 미식가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현지 정부는 현역 특색 음식점들을 균주 옛거리 등 주요 상업구로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향진 특색 음식점들이 시내 상업구에 분점을 차릴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요식업계들의 연쇄화 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선잎 묵 제조 기법은 호북성 무형문화유산이다. 단강구 전통 음식 문화의 대표입니다. 대대로 단강구 량하진에 살아온 이 기술의 전승자 곽정은 가족 여러 세대가 이 기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 부문에서 여러 차례 량하진을 방문해 곽정을 찾아와 옛거리에 가게를 차리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또 관련 혜택도 설명해주면서 옛거리에 분점을 차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한 끝에 그녀는 마음을 굳혀 균주 옛거리에 분점을 차렸습니다. 개점 반년도 안 돼 장사는 호조세를 보였고 성수기 하루 매출은 7천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곽정은 길거리에서 개점 첫 해에 임대료를 면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연간 최소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도 없애주어 초기 리스크를 함께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감한 비용으로

신선잎, 약선 샤브샤브 등 신메뉴를 개발해 100년 전통 기술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균주 옛거리에는 현재 무형문화유산 공방, 특색외식, 문화창작품 소매 등 130여개소의 가게가 입주했습니다. 성수기 1일 방문객은 5만 명을 돌파하고 하루 총 매출은 30만원을 넘어 10년 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지 상무관광 부문은 연휴 소비 시즌에 맞춰 맨누리 경연 대회, 가수 대회, 음력설 맞이 장터 등 대형 행사 30여 회를 열었고 상시적으로 공연 500회 이상을 진행했으며 1년에 전국민 체육대회도 조직했습니다. 소비 신공간 창출과 활력 제고는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단강구시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59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부모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락을 함께하는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보여주는 아프리카 지원 중국 의료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에서 국립생물의학연구소 소장이며 바이러스 연구학자인 장 자크 무엠베는 제1진 중국 전염병 통제 전문가 팀과 좌담할 때 환난 속에서 진정을 안다면서 어려울 때야말로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잘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박한 이 말은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사실로 증명된 진리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순탄한 시기의 교류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관을 말합니다. 콩고에서 새로운 에볼라 전염병이 유행하자 중국 정부는 고위급 방역 의료 전문가팀을 현지에 파견해 방역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의료 원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6월 2일 도착 즉시 업무에 투입된 전문가팀은 콩고 보건 당국 그리고 국제 동반국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바이러스 유행 분석, 환자 치료, 실험실 검사, 방역 교육 등 분야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상황 속 중국 의료진의 역행은 생명을 지키고 도회를 전하며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긴급 구조가 아니라 방역의 핵심 고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공중보건과 중의와 서해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팀은 급선무인 환자 치료와 검진에 집중하는 동시에 현지 인력 교육, 역량 강화, 기재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파 위험이 높고 방역 사슬이 길어 한 곳이라도 취약하면 전체 방어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팀은 현지 실정에 맞게 꽁꼬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실무적이고 정밀한 협력 방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역행도 있고 평소에 헌신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역병이 발생한 후 제24진 중국의료팀은 즉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방역망을 구축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물자를 관리하고 주둔지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의료진은 진료 업무를 유지하면서도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긴급 파견된 전문가팀과 현지에 상주하는 의료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중국의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중국은 꾸준히 아프리카에 의료팀을 파견하였습니다. 수많은 중국 의료진이 현지에 뿌리내려 환자를 치료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진료과를 설립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중국에서 아프리카 친선에 생진한 장을 서내려 왔습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중국은 언제나 아프리카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중대한 공중보건 위기 앞에서 중국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 44개 나라의 45개 의료팀을 파견해 900여 명의 의료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중국 의료진이 아프리카 인민과 함께 질병 예방과 치료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하고 주둔지에서 교육하며 지역사회로 들어가 방역 지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 장카세아 소장은 중국은 아프리카의 핵심 동반자라면서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중국의 의료진이 있고 전염병 상황에 영향을 받은 대부분 국가들이 모두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콩고의 에볼라 전염병 대응을 지원하는 것은 아프리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 나아가 글로벌 공중보건 안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세계적 공중보건 도전 앞에서 어느 나라도 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방역 역량을 함께 높이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대응 방향입니다. 중국이 콩고를 지원하는 것은 행동으로 인류보건 건강 공동체 리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는 풍파를 같이 겪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형제입니다. 신시대 전천 후 중국에서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는 선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깨를 나란히 하는 행동 속에 존재합니다. 전염병은 결국 지나가겠지만 위기 속에 쌓은 신뢰는 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0: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1: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2: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0: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2: 무엇일까요?
0: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3: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

면역력 높이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씩 마시고 7시간 이상은 자고 30분은 운동해라. 네, 과속 노화 막는 법도 찾아봤죠. 물 많이 마시고 잠은 충분히, 운동은 필수. 네, 다이어트 할 때는 역시 물, 잠, 운동 얘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도 들어서 지긋지긋하다가도 그 지긋지긋한 걸 참 지긋지긋하게도 안 한다 싶지 않나요? 네, 뻔한 말이란 거 알고 보면 기본적인 진리라는 뜻입니다. 기본은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납니다.

조피디의 FM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월크웨이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FM데이트. 네, 오늘은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주말엔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다양한 계획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 Z의 최우 PD 그리고 제게 조일광 한어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주말 계획 네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주말 계획 한번 세우시고 또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할게요.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기분 좋은 또, 네, 주말이 다가왔고요. 다양한 또 주말 계획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도, 네, 또 다른 분들의 주말 기분 들으시면서, 같이 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쉬는 날에 저는 친구랑 장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도 저도 다 자취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만나서 같이 장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거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평소에도 출근하시고 또 학교 다니시는 네, 또 우리 대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자취하시는 분들 역시 주말 이 시간을 또 틈틈이 이용해서 이렇게 또 일주일치 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또 불필요한 네, 과소비하지 마시고 네.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자그마한 팁을 드리자면 뭔가 메뉴를 정하고 네. 그 메뉴에 따라서 이제 일주일치 메뉴를 다 짰다면 네. 거기에 맞춰서 장을 보면 조금 네. 또 이제 충동 구매를 할수 있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교회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저희 사무실에 혼자 출근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다들 쉬는 날에도 일을 해야 하는 제 신세 휴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부득이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네,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또 직장인으로서의 현명한 그런 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기운 내시고, 네, 이왕 할 거면 조금 즐겁게, 네, 또, 일 빨리 마무리하시고, 네, 갈퇴하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에 있던 친구가 놀러 왔는데 같이 다니면서 너무 먹어서 제가 살만 쪘네요. 네, 주말에도 또 실컷 먹으러 다녀야 할 계획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고향을 떠나 있으면 네, 아무리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도 결론은 뭔가 그 고향의 맛이 네, 또 생각나고 집밥이 더 생각나는 법이죠. 그래요. 네, 그래도 또 친구랑 좋은 추억 만드는 그런 또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함께 네, 또 맛있는 음식도 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말이 벌써 다가왔네요. 저는 주말마다 친구 카페에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도와주는 거지만 거의 앉아서 수다 떠는 편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또 혼자 이제 운영하는, 그런 가게다 하면, 사실 또 적막하고, 네, 또 시간이 잘, 안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상 같이 또 이렇게, 네, 종일 써주는 것도 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네, 이제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의미 있는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투가 마음을 만듭니다. 거친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부정적인 말은 불안을 키워줍니다. 비난하는 말이 많은 사람은 대개 자기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와 칭찬이 익숙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머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오늘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말투, 억양에 꼭 주의 돌리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말투가 마음을 만든다고 했다면 말투는 또한 인생을 바꿔줍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꼭 돈 때문도 아니고 성격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요.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상처가 됩니다. 결국 사람은 말보다 그 말투를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한마디가 그 말투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줬다면 내 본인도 그 상처를 쉽게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서로가 먼저 남의 입장부터 생각하다 보면 아, 내가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정말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세 가지만 곱씹어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0: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힘든 일들이 많죠. 먼 길을 애돌아 가야 하는 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외롭게, 힘들게, 고독하게 살아가야 하는 일.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소갈이를 하면서 살아야 하고, 몸이 아파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겁니다. 먼 길은 그래서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쌓이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서품 부소 사계절 감상합니다.
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납장 산틀레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를부터 시작해서 보살이, 그날 그 차다, 특히는 그 차다의 장사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타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내 근년에 또 새 항목을 하나 됐습니다. 1년 사지삼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2: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박사.
1: 대신에 쳐줍니다. 예? 한 통 병기 50조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연기를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면목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기를 했다가,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이래 몰매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내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간격을로, 뭐 6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실치된지. 아이고, 젊어.
2: 예.
1: 내 좀 보살.
2: 뽑소. 예. 알아? 아, 어때래?
1: 이거 뭐 젊어. 머리를 잘 썼다.
2: 예.
1: 내 정말 담보가.
2: 예.
1: 앞으로 큰 사과를 할 사람이구만.
2: 뭐 차차 크게 들려서 좀.
1: 자, 그럼 이거 좀 부탁.
2: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무슨 돈이 있습니까?
1: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었다.
2: 축하한다, 축하. 오,
1: 다 연결해야 돼서, 제가 가서 내일 저녁 10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 준겨.
2: 알았습니다.
1: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요.
2: 그러니까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 드릴 텐데.
1: 야, 야, 야, 야, 야, 야, 야.
2: 어서다.
1: 이야, 차가.
3: 어머니, 사람들 다시 빠르기도 빠르다. 호텔을 가나 이거 빨리 연결해야 되겠는데, 저는 썼구나.
1: 어제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3: 말이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2: 러바이,
3: 한쪽한 미술 봐.
2: 미술, 미술.
1: 이거 봐서, 그 한쪽 말 하게 했으면 좀 숨 좀 내어 알아듣게끔 하소.
3: 알아듣습니다. 러바이, 한쪽한 민발증이야 봐.
2: 아, 민발증이야. 따다리 민발증이야.
3: 그 생각하면 정말 야 머리 끝은 열 수도 없나.
1: 아, 그 말은 맞습니다. 예, 그저 머리 뻥뻥 해주고, 예.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겠지.
3: 아이고, 그 뿐도 군일 치르고 남거든. 어머, 이렇게 하나를 은혜 남겨.
1: 얼쑤구만, 얼쑤구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예. 온 한날 전화통을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3: 예.
1: 내 한번도 요 오른쪽 맹피 올 뻔했어.
3: 그거만은 거기서.
1: 어찌해도 어찌해도.
3: 어디 이렇게 나 한쪽이 이렇게 쉬었잖아.
1: 아, 이 아줌마 지금
3: 아,
2: 예. 저 부인 먼저.
1: 아, 야,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죠.
3: 아, 죄송.
1: 네?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전해겠구만.
3: 내 행사는 오늘 전해.
1: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투표해야 되는 중량의 행사란 말이야.
3: 우리 아들 학교에 붙었단 말이야.
1: 그 집안
3: 붙었어.
1: 그 집안 붙었어. 축하한다, 축하.
2: 자, 이렇게 합시다.
3: 예.
2: 아, 이렇게 좋은 일에 얼굴을 붙이지 말고.
1: 예.
2: 아, 집에 하는 어느 학교?
1: 예. 그, 우리 안에, 공업 중점, 아, 그, 중점 인경기 아니라, 중등 전문 학교 붙었어.
2: 아, 그 안에. 예. 중서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를
1: 두고 있어. 그렇죠.
2: 저 지배하는 은혜 학교 붙었어.
3: 우리 아들?
2: 예.
3: 우리 아들 지영들 사기 순나 이때 아재가 탁 붙었다.
1: 아이고. 네, 소리를 하고 있구나. 웃으시라. 사립대학이라.
3: 야, 사립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2: 이랍시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하면.
1: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2: 손님이
1: 이렇게 해야 된다.
3: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를 하면서니 침에 깎이겠으니.
1: 여태 영기순의 전화번호 책 뺏겨왔다니까.
3: 그걸 지금

0: 当眷顾嘛耶。
1: 那你也只买的拍卖的，一脸那么低调干。
2: 哎呦，这么好的拍卖要做什么？那个头上去生意不重要，不是钱人不重要耶，别个不重要耶，长差不重要。
1: 不，要人不重要，我们还是不是买的能够买的。
2: 하긴그렇었구나그우리민족이풍성쓸까니까그방법이없었지매그런데이인간이잼데그이상한바람이분단말이구나
1: 무슨바람
3: 무슨바람
2: 그첫돌생일이대체놓고、네、생일이란건예원래자식들이정서껏사찰해서부모님들께효도를하는건데、
3: 네、그
2: 래아이인간이보소제절로제생일을청한단말이야
4: 어이게바로얘제절로자기한테효도를드린다는게
2: 네
4: 왜그런게
1: 어구이거봐셔이거봐셔여지매는얘처중아들도생일생다는말이어렵게돈단데그리겠나
2: 무슨계란중
4: 그말이도는게아니라처중아들이생일뚫라게생다
2: 아이거이거이거이거학생아들
1: 그러니까금년1년이모든일이이렇게싹다지켜놓고또그시친구들이
2: 예섯번도
1: 예
2: 아이고그냥그렇게많지않구만무서나는내친구처제들의결혼식만금년에열번넘어갔다왔어
1: 어머어머저처제들도많기도많네
2: 아이고그관계라도괜찮구만나는내친구한사람이군이래만해내5년동안내야드번이나갔다왔어구만
4: 미인네5년동안에한사람이래지야드
2: 아이사람들이게내말을고쳐야되는가이거봐서、
4: 네、
2: 내친구그사람이、
4: 네、
2: 5년동안에네번결혼했어
4: 네
2: 네그결혼할때마다있잖아결혼할때마다아생겼을까또다울당시에또네번그래가5년동안야드번
4: 말씀잘하셨다아무도재간도있다야
1: 오나너지겠습니까여러군일들은싹지켜놓고또그시공연1년마그시오통참만해도이열두번나다녔습니다
2: 에이
5: 손님이 성격 없습니다
6: 손님이 치십니다
4: 너네 아랑은 무슨 소리야?
0: 내 아, 너뿐이 내 강아지.
2: 아무야, 누구였다, 야. 아유,
3: 두분 말씀 잘 했습니다.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2: 아이, 내가 먼저
1: 해야 돼.
5: 참석해 주셔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많은 세월에 이해는 간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다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없이 자라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예?

0: 진것같아서내집에좀
1: 아아근데아줌마는어디가고
2: 나도집에가서사랑해보고
3: 아서로는무슨서로
1: 아저기아이고도다시떠나주고안심도심팔도아이개업한날에이렇게시돌이싸고
4: 칭찬은돌고래도춤을추게한다는말이있습니다하물며우리사람한테칭찬을하면그효과가얼마나배로클까요오늘하루칭찬한마디를더해보는하루로마감을했으면좋겠습니다고맙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덕분에힘이납니다이짧은말들이메마른관계를적시고굳게다친마음을열어줍니다말은마음의거울이고말투는인생의얼굴입니다말투가달라지면관계가달라지고그래서관계가달라지면인생도달라진다고합니다네오늘해피라디오와함께하신모든여러분들말투꼭조심해야되겠죠말하는태도가기억에남기때문입니다그리고오늘하루도칭찬을아끼지않는하루가되어보십시오많이행복할겁니다함께해주신여러분고맙고요지금까지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행복한 삶이란, 또 어쩌면 행복이란, 만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건 행복한 삶입니다. 네, 우리의 불행은 결핍에 있기보다는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감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인 결핍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네, 첫째는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라든가. 셋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라든가. 또네 번째는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또 다섯째는요,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즉, 그 말은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라고 합니다.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긴장과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날의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고 네, 플라톤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요. 네, 늘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되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리란 가수의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령.

네, 자립한다는 거,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거, 네, 자신 존중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을 의지하도록 자꾸 격려하는 행동은요, 네, 부모가 아이를 능력 있는 개체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맨 처음 자신감으로 두 눈이 반짝거리는 것은 언제일까요? 네,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해놓고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엄마, 이거 내가 해냈어. 네, 참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점입니다. 아, 가끔은요,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네, 리상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흘러 흘러.

네, 시련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발을 굴러 바퀴를 돌리는 게 힘들어서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좌절감을 추스르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다독이면서 실패할 것 같은데도 다시 시도하는 게 단순히 바퀴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를 잡아주고 끌어준다면요. 네, 바퀴를 돌리는 수고는 덜어질 수 있다마는 힘든 마음을 견디는 기회는 뺏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네,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성공해본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사소한 좌절에도 아주 크나큰 고통을 느끼고 네, 누군가 이런 일을 대신해주기를 바라면서 쉽게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작은 시련과 좌절은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가능해진다는 경험을 아이에게 안겨주는 값진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 이 음악이라는 것은 신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형체 없는 기묘한 색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은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음악은 또 마음속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이야기 아닐까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던 음악은 언젠가를 떠올리게 하는 좌표가 되고요.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한 사람의 고통을 보듬어주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비워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 테지만요.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또 매 순간 가슴을 채워준 신선한 공기에게, 언제나 웃는 꽃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순백으로 피어나는 몽견에게, 내 안의 단순성을 일깨워주는 첫 민들레를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네,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고 감사함이 있지 않을까요?

0: 경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먼저 로인과 바다의 작가 헤밍웨이의 창작 말기 상황과 작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밍웨이는 1944년 6월 특파원 자격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그는 귀국하여 쿠바의 거처를 정하고 지필에 매진을 했습니다. 1952년 9월 로인과 바다가 발표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라이프 9월 1일호에 전문이 실린 다음 9월 8일에는 단행본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헤밍웨이는 명성을 회복을 했고 1953년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노벨 문학상에 선정이 되었죠. 로인과 바다 이후에는 거의 아무 작품도 발표를 하지 못했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증 그리고 기타 질병에 시달리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아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나갔다. 그들은 식탁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저녁을 먹었던 것이다. 로이는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침대를 더듬어 잠자리에 들었다. 로이는 바지를 돌돌 말아 그 속에 신문지를 넣어 베개를 만들어 베고 깔개 대신 침대 스프링을 덮어놓은 낡은 신문지 위에서 잠을 잤다. 로이는 바로 잠이 들었고 그는 꿈을 꾸었다. 어렸을 때 아프리카에서 보았던 것들이었다. 꿈속에서 길게 이어지는 금빛 해안과 눈이 부시도록 새하얗던 해안, 그리고 높이 솟은 산기슭과 거대한 갈색 산들을 보았다. 로이는 밤마다 잠이 들면 그 해변에서 살았고 꿈속에서 출렁이는 파도 소리를 듣고 그 파도를 뚫고 달려오는 원주민의 배들을 보았다. 그는 잠결에도 갑판의 타르 냄새와 배밥 냄새를 맡고 아침이면 못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에 아프리카 냄새를 맡았다. 로이는 못바람이 묻어오는 냄새가 코에 풍기면 습관처럼 일어나서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그 묻바람이 너무 일찍 풍겨왔다.

있다. 잠결에도 너무 이르다는 것을 알고 로이는 계속 꿈을 꾸었다. 바다에서 우뚝 솟아오르는 섬의 흰 봉우리들도 보았다. 이어서 이곳저곳의 항구들과 카나리아 군도의 정원들과 큰 고기나 권투시합, 힘자랑을 하거나 또는 아내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다. 다만 이곳저곳 돌아다녔던 곳들의 풍경과 해변가의 사자 꿈을 꿀 뿐이었다. 사자들은 땅거미가 지는 해변에서 어린 고양이들처럼 뛰어놀고 있었다. 너희는 소년을 사랑하듯이 그 사자들을 사랑했다. 그러나 로이는 이상하게도 소녀의 꿈을 한 번도 꾼 일이 없었다. 그는 문득 잠이 깨서 열어놓은 문 밖으로 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바지를 다시 펴서 입었다. 밖으로 나와 소변을 보고는 소년을 깨우러 올라갔다. 아침바람에 싸늘한 댕기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크게 한 번 떨고 나면 몸이 따뜻해질 것이다. 그러면 금세 힘차게 노를 저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년이 사는 집의 문은 늘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았고 로이는 문을 열고 맨발로 가만가만 걸어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 나무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다. 새벽 달빛을 받아 소년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다. 로이는 소년의 한쪽 다리를 잡고 한참을 그대로 소년이 눈을 뜰 때까지 기다렸다. 소년은 몸을 뒤척이더니 로인을 바라보았다. 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은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걸쳐놓은 바지를 집어서 침대에 걸터앉아 입었다. 로인이 문 밖으로 나오자 소년도 그 뒤를 따라 나왔다. 소년은 아직 졸린 모양이었다. 로인은 소년의 어깨 위에 팔을 얹으며 말했다. 안 됐구나. 너무 일찍 깨운 모양이야. 천만에 별 말씀을. 어른이 깨워줘야지 누가 깨우겠어요? 소년은 대답했다. 그들은 길을 따라 로인의 오두막집까지 걸어내려왔다. 길에는 어둠 속에서 맨발바람의 사내들이 자기 배의 돗배들을 매느라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로인의 오두막집에 이르자 소년은 바쁘게 바구니 안에 든 낚싯줄과 작살, 갈퀴 등을 들고 로인은 돛을 감은 돗대를 어깨에 둘러매었다.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연정을 배에다 날라놓고 나서 마시도록 하자. 그곳에는 어부들에게 음식을 파는 데가 있어 이른 새벽에 문을 열고 연유 깡통에 담긴 커피를 마셨다. 지난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소년이 물었다. 소년은 아직도 잠이 덜 깨서 몽롱했지만 차차 졸음이 가시고 정신이 들었다. 아주 잘 잤다, 만올린. 어쩐지 오늘은 자신만만한데. 저도 그래요. 이제는 할아버지 것하고 제 것하고 정어리를 가져와야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쓸 미끼도 싱싱한 것으로 가져올게요. 우리 주인 아저씨는 어구는 전부 직접 가지고 다녀요. 누구한테도 절대로 넘겨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야 다르지. 나는 내가 5살 때부터 어구를 들려가지고 다녔지 않아. 알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잔 더 드세요. 여기선 외상이 통하거든요. 처녀는 산호초우를 맨발로 껑충껑충 뛰어넘어 미끼가 저장되어 있는 얼음창고로 갔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앙경제사표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일관하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존재하는 주요 모순의 변화에 부응하며 거시적 조정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거시적 조정은 반드시 발전의 단계적 특징과 경제 정세의 변화에 부응해 수요를 확대해야 할 때는 확대하고 공급을 조정해야 할 때는 조정하며 시기를 보아 선택하고 정확한 처방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현 단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요 모순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바뀌었고 모순의 주요 측면은 공급 측에 있으며 주로 공급 구조가 수요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표현됩니다. 이때 무작정 수요를 자극한다면 보다 많은 위험을 축적하고 미래의 경제 성장 여지를 앞당겨 소모하기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을 들어주고 거시적 조정의 사고 방식을 적시에 조정하며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 추진을 경제사업의 주선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근본을 다스리는 좋은 약을 처방해줬습니다. 여섯째로 일관하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포착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량완 추세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큰 일을 들어주고 장구한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전 국면에 관계되고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중대한 발전 전략을 실시했습니다. 북경의 비수도 기능 해소를 중점으로 하는 경진기 협동 발전 전략, 전면적인 보호를 함께 들어주고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 장강 경제 벨트 발전 전략, 협력과 상생의 촉진을 지향점으로 하는 일대일로 건설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또 월왕호 대만구 발전 전략을 제기하고 인간 본위의 성진화 촉진을 핵심으로 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방향으로 하는 신형의 성진화 전략을 제기했으며 장대의 강도를 높여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을 실시할 것을 제기하고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이라는 새로운 식량 안전관을 제기했으며 수자원, 수생태, 수질 환경, 수재해를 통일적으로 장비하는 새로운 지수 구성을 제기하고 에너지 소비, 에너지 공급, 에너지 기술, 에너지 체제의 혁명을 추진하고 에너지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에너지 안전 전략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전략들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변혁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일관하게 정확한 사업 전략과 사업 방법을 견지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려면 정확한 사상과 정책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업 전략과 사업 방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 기조를 견지하고 경제 발전에서 안정과 성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했으며 거시적 조정의 도를 잘 파악하고 거시적 조정의 목적성과 정확도를 제고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전략적 의지력을 유지하고 계속 끈질긴 노력을 경주하며 최저선 사유를 견지하고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며 못 박기 정신을 발휘

양하고 작은 성과를 거듭해 큰 성과를 이루도록 하면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각종 위험, 특히 시스템적인 위험을 철저히 방지했습니다. 총적으로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대국을 성공적으로 아우르고 새로운 발전 리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이 사상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실천을 추진한 리론의 결정체이고 마크스주의 기본 원리를 활용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경제학에 대해 진행한 리성적인 개발이며 당과 국가에 더없이 소중한 정신적 부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끊임없이 풍부히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보다 깊이 있고 광범위한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평소 여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솜씨가 뛰어나고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주제가 화제로 오르든 막힘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고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도 망설임 없이 주워 섬기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바로 작은 이모부십니다. 이모부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말재주가 뛰어나서 마을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까지 누구에게 질문을 받아도 척척 주워 섬기셨습니다. 특히 호기심 가득한 어린 조카들의 기상천외하고 엉뚱한 질문이 쏟아져 나와도 전혀 난감해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웃음을 섞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에 늘 탄복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주워 섬기다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 일상에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끊기지 않고 계속하여 말을 잇대다는 의미로 누군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거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주워 섬기다에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체계 없이 이것저것 말하다는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고 싶을 때 생각나는 대로 여러 소식이나 잡다한 이야기를 펼치거나 정해진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색한 기류가 감도는 자리일수록 이런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친구 모임, 가족 모임, 동료 모임 등 어색한 분위기가 감도는 자리에서 누군가 적절하게 이야기를 주워 섬기며 대화를 이어가면 금방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분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이 모임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지나치게 길게 늘어놓고 무작정 주워 섬기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므로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분량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좋은 대화의 비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한 뒤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주워 섬기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리상적인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평소 여러분은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요? 과학적인 식수는 적당량, 적절하고 위생적인 것이 중요하답니다. 네, 인체는 주로 간, 신장 등 기관에 의존해 대사 및 배설을 완료하므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해독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체내 전해질 교란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나트륨 혈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끓인 음용수는 물의 맛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용수는 반복적으로 끓여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룻밤 지난 물을 마셔도 되는지 관건은 하룻밤이 지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관 조건과 보관 시간이 달려 있습니다. 끓인 음용수는 깨끗하고 밀폐된 조건에서 보관해 일반적으로 하룻밤이 지난 후에도 계속 마실 수 있지만 오랫동안 개봉해 보관했거나 용기가 깨끗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생겼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입에 인기꽃을 물고 사진을 찍었다가 중독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복건성 천주시의 부 씨가 사진 촬영 중 입술이 협죽도, 즉 샤주타오라는 꽃에 닿았다고 합니다. 부 씨는 3일째 되는 날부터 팔뚝, 팔꿈치 안쪽 등에 작은 물집이 생겼고 심한 가려움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 몇 분 동안 포즈 두 개를 취했을 뿐이고 등 부위에 꽃가루가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입에 협죽도를 물고 사진을 찍다가 중독된 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협죽도는 널리 재배되는 관상용 꽃으로 흰색, 분홍색 등이 흔합니다. 협죽도는 아름다운 꽃과 사계절 푸른 잎을 자랑하지만 줄기, 잎, 꽃가루, 씨앗, 가지 등 모든 부분이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독성 성분은 강심 배당체 결열 화합물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협죽도 배당체로 사람과 동물에게 강한 독성을 나타냅니다. 이 독성 물질은 주로 협죽도의 즙액에 존재합니다. 의사에 따르면 협죽도의 잎, 껍질, 뿌리, 꽃가루에는 모두 독이 들어있지만 멀리서 감상하거나 꽃밭 근처를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먹거나 상처가 있는 부위가 협축도에서 분비되는 유백색 즈백이 닿으면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중독 증상으로는 식욕부진, 메스꺼움, 설사 등이며 심한 중독의 경우 심장에 손상을 주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수로 접촉하거나 먹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피부에 협죽도 즈백이 묻은 경우 즉시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붉게 부어오르는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실수로 협죽도를 섭취한 경우에는 잎이나 꽃을 가지고 즉시 응급실로 직행해야 합니다. 식초를 마시거나 진한 차를 마시는 등 민간요법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감자 튀김을 자주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답니다. 네, 한 차례 대규모 장기적 연구에 따르면 다른 방식으로 조리한 감자에 비해 자주 감자 튀김을 먹는 것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 증가와 더 뚜렷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리 방식과 대체 음식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연구진은 20만 5천 명이 넘는 미국 건강 전문가들의 1984년에서 2021년까지의 수치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에서는 매주 세 차례의 감자 튀김을 섭취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0%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해 삶거나 구운 감자 또는 으깬 감자를 같은 양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당뇨병 발병 위험의 뚜렷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식단에서 어떤 재료로 감자를 대체하느냐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대조적으로 통곡물은 특정 건강의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자 튀김을 통곡물로 대체하는 것은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19%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감자 튀김으로 흰 쌀밥을 대체하면 제2형 당뇨병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은 관찰성 연구이므로 도출된 결과는 인과관계가 아닌 연관성을 나타낸다면서 감자 튀김을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양자 사이의 강한 연관성은 잠재적인 위험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천연 페니실린으로 불리는 알로에 잘못 먹으면 위험하답니다. 네, 알로에는 천연 의사로 불립니다. 항균 작용을 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천연 페니실린으로 불리며 피부 미용, 노화 방지, 장 운동 촉진 및 변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사용법을 보면 외용으로 알로에를 으깨어 환부에 바르면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붓기를 빼고 통증을 완화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질의 보조 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를 물에 넣고 끓인 후그 알로에 물로 엉덩이를 씻거나 좌욕하면 치질 치료에 도움이 되며 출혈, 부종, 통증, 항문 열감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외선 손상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당량의 알로에 젤을 피부에 바르고 비타민 E 크림과 함께 사용하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햇볕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며 피부를 순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 알로에의 안전한 사용법입니다. 알로에를 섭취하려면 구라소 알로에를 구매해 사용하고 품종이 확실하지 않은 알로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알로에 백합 망고 수프.

0: 알로에 오이 음료와 같은 방식으로 알로에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로에는 과량으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신선한 알로에젤을 하루 30g 이상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

0: 안녕하십니까? 단오절 특집 보도입니다. 음력 5월 초다새는 우리의 전통 명절인 단오입니다. 단오를 더 뜻깊고 보람차게 보내기 위하여 먼저 단오의 유래와 풍속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오의 단자는 첫 번째를 뜻하고 오는 다섯이란 뜻과 통하므로 5월 초다새를 뜻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월과 일이 겹치는 날은 양기가 가득 찬 길일로 여겨왔습니다. 그 가운데 5월 5일을 가장 양기가 센 날이라고 해서 으뜸 명절로 지내왔습니다. 하여 단오를 성대한 명절로 간주하고 단오절이 되면 남녀노소가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놀이장소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오날에는 여러 가지 풍속이 있습니다. 단오가 있는 음력 5월은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는 계절로 병이 유행하기 쉬웠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향기와 약효를 지닌 창포, 쑥 등의 약초를 이용한 다양한 액막이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창포의 향기로 애군을 쫓고 더위와 병마를 이겨낼 수 있다 하여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또 창포 뿌리를 잘라내어 붉게 물들여 만든 비녀를 단오날에 머리에 꽂으면 질병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다 하여 여자는 창포 비녀를 꽂았고 남자들은 허리에 창포 뿌리를 차고 다니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양기가 가장 왕성한 단오에 집안의 애군도 모두 없앨 수 있다고 믿었기에 애군과 질병을 막기 위해 오색실로 만든 팔찌인 장명루나 옥단추를 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쑥과 익모초뜯기, 대추나무 희집보내기 등 풍속이 있는데 모두 애군을 쫓고 더위와 병마를 이겨내도록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오절에 더위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음식을 즐겼습니다. 단오 전통 음식은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음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단오 음식으로는 제철 쑥을 이용한 수레바퀴 모양의 절편, 수추리떡과 갈증 해소에 좋은 음료로 더위를 쫓기 위해 마셨다고 하는 제호탕, 앵두로 만든 화채, 과편 등이 단오 전통 음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레바퀴 모양의 절편떡인 수추리떡은 쑥과 쌀가루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수추리떡은 신경통과 위장병, 변비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5, 6월 제철 과일인 앵두와 산딸기, 오이 등을 넣어 앵두 화채를 즐겨 먹기도 했습니다. 상큼한 제철 과일로 시원하게 화채를 만들어 무더운 여름을 이겨냈답니다. 제호탕 역시 단오 음식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제호탕은 오메육과 초과, 백단향, 사인 등을 곱게 가루로 만든 다음 꿀과 함께 냉수에 타서 마시는 음료입니다. 대표적인 단오 음식 모두가 갈증이 많이 나는 여름에 건강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더운 계절을 잘날수 있도록 대비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1: 단오날 우리 조상들은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단오를 즐겼습니다. 남녀로서 상관없이 그네를 뛰고 장정들은 씨름, 활쏘기 등을 즐겼습니다. 외출이 어려웠던 옛날 부녀들도 단오날만큼은 밖에 나와 그네를 뛰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부녀들은 그네를 뛰고 널뛰기를 하며 남자들은 황소 한 마리를 걸고 씨름을 하는데 민족 특색이 여간만 짙지 않습니다. 단오절 운동회는 새 종목이 성립된 후 육상 경기와 축구 경기 등 운동 종목이 증가됐습니다. 그네 시합에서 가장 높이 구른 사람이 상을 받는데 상품은 흔히들 부녀들이 좋아하는 일상용품입니다. 남자들은 기세를 몰아 씨름을 하는데 우승을 한 힘장사는 황소 한 마리를 상으로 탑니다. 그네와 씨름은 이미 조선족 전통의 민족 품격이 되어 각 명절 때마다 거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네와 씨름은 조선족 체육 운동대회의 정식 경기 종목이 됐습니다. 조선족은 자고로 열정적이고 낙천적인 민족으로 이는 그들의 독특한 민속 체육 활동과 민속 유희에도 체현됩니다. 그네 뛰기는 조선족 부녀들이 즐기는 놀이로 명절이거나 풍수 운동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기 종목입니다. 그네 뛰기는 역사가 유구한 바 처음에는 민속 놀이로 민간에서 전개되다가 새 종국이 창립된 후 점차 체육 경기 종목으로 발전했습니다. 1949년 연변 지역 제2회 운동대회에서 그네 뛰기가 처음으로 정식 경기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1975년 9월 제3회 전국 운동회에서 조선족 그네 뛰기가 표현 종목으로 처음으로 북경에서 선보였습니다. 1986년 국가체육위원회에서 그네뛰기를 전국 소수민족 정식 경기 종목으로 정하고 제3회 전국 소수민족운동회에서 첫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1988년 전성 소수민족 그네뛰기 경기에서 우리조 선수가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네는 밧줄과 받침대로 구성됐습니다. 50년대 전에는 명절이 되면 산비탈이거나 강가에 큰 나무에 밧줄을 매놓고 산뜻한 민족 복장을 차려입은 조선족 처녀와 부녀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이 뛰는가를 비겼습니다. 그네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후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장소 제한을 받아 경기에는 불리했습니다. 하여 통나무로 된 그네가 나타났습니다. 긴 통나무를 제형으로 높게 세워놓고 맨 꼭대기에 통나무를 가로 설치하는데 이를 횡이라고 합니다. 2.5cm에서 3cm 두께 되는 밧줄을 횡량 쪽에 메고 밧줄의 아랫부분에는 널판지를 설치하며 밧줄에 매듭을 지어 손잡이를 만듭니다. 그네 앞에 방울대를 세워 방울을 설치하고 뒤에는 출발대를 설치합니다. 근년래 규칙이 규범화되면서 일반 경기용 기재들은 모두 철관으로 용접하고 방울대에는 승강장치를 설치하며 출발대에 바퀴를 설치합니다. 그네뛰는 방법은 외그네뛰기와 맞그네뛰기, 즉 쌍그네뛰기가 있습니다. 전자는 한 사람이 뛰는 것이고 후자는 두 사람이 마주서서 함께 뛰는 것입니다. 맞그네뛰기는 본격적인 외그네뛰기 다음에 여흥으로 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네뛰기 경기는 혼자 뛰는 외그네를 위주로 규정된 시간 내에 방울을 차는 차수거나 공중으로 올라간 높이에 따라 승부를 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네를 굴러 앞으로 나아가 방울대에 방울을 발끝으로 차거나 꽃가지 등을 입에 무는 방법으로 이는 가장 오래된 방법들입니다. 둘째는 그네 앞쪽에 방울줄을 높이 달아놓고 이것에 닿도록 하는 방법으로 밑에서 조종하여 방울줄을 점점 높여감으로써 최고 높이를 측정합니다. 성현의 시로 보아 적어도 15세기에 이 방법이 시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네뛰기는 민속놀이중 부녀들한테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설 춘향전에서는 리몽룡이 그네를 뛰는 춘향이를 보고 한눈에 반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광한루에서 그네를 뛰니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 밑에 가는 티끌 바람조차 펄펄 앞뒤 점점 멀어가니 위에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흐늘흐늘 고고 갈제 살펴보니 녹음 속에 홍상자락이 바람결에 내비치니 구만장천 대군간에 번개뿔이 쓰이는 듯 앞에 어른하는 양은 가벼운 저 제비가 도화 일점 떨어질째 자려하고 쫓는 듯 뒤로 본듯 하는 양은 광풍에 놀란 호접작을 잃고 가다가 돌치는 듯.
0: 널뛰기는 일종 발을 굴러 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 운동놀이인데 훗날에는 조선족 운동회의 한계 주요한 경기 종목으로 발전했습니다. 널뛰기는 다리의 점프력과 공중 평형 능력을 증강하고 아름다운 곡선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1953년 11월 천진에서 펼쳐진 전국 민족체육 형식 경기 및 표현대회에서 조선족 널뛰기가 처음으로 전국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전국 운동회와 전국 소수민족 운동회 때면 조선족 널뛰기는 운동회 표현 종목으로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87년 조양천 제1중학교 널뛰기 팀은 과감하게 체조 운동 중에 공중회전 등 동작을 널뛰기 종목에 넣어 긴장감과 경쟁성을 더했습니다. 널뛰기의 나무판은 단단하고 탄력 있는 목재로 가공해서 만드는데 길이가 5m에서 5m 반, 너비가 0.35m에서 0.4m, 두께가 0.05m에서 0.06m에 달합니다. 받침대는 나무판의 중부에 받치는데 벼집 단위거나 가마니에 흙을 넣어 만들고 높이는 0.3m가 적합합니다. 지금은 받침대가 목재거나 철제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고무를 받쳐 받침대와 나무판 사이의 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널뛰기는 두 사람이 나무판 양켠에 서서 발을 굴러 서로 높이 솟아 오르는 운동입니다. 점수 매기는 방법은 체조와 흡사합니다. 널뛰기 경기는 두 사람이 한 조인 단식과 네 사람이 한 조인 복식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흔히들 단식을 합니다. 경기 내용은 주요하게 추선과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선은 규정된 시간 내에 운동선수가 발목에 찬 줄을 당긴 길이로 승부를 정합니다. 표현은 화양이라고도 하는데 규정 동작과 선택 동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정 동작은 규정된 몇 가지 동작을 연결하여 표현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주연 의거는 운동선수가 한 동작이 규정된 요구에 부합되는가, 동작을 완수한 자세와 기술이 정확한가를 봅니다. 선택 동작은 몇 가지 가벼운 도구를 들고 표현을 합니다.
1: 조선족 씨름은 조선 특유의 민족 전통 체육 종목으로 남자들 사이에서만 진행됩니다. 단오, 추석 등 명절 그리고 운동회 때면 조선족 씨름은 언제나 가장 인기가 많은 운동 종목으로 조선족 군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족 씨름은 역사가 유구한 바 조선족 군중은 일찍 기원 4세기 전부터 씨름 운동을 했습니다. 1952년 연변에서 발견한 조선족 씨름 선수들이 전국민족체육형식경기와 표현운동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우승을 한 씨름 장사의 상품도 독특한 전통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부가 가려져 씨름 장사가 나오면 당지 정부의 주요 지도 일꾼이 직접 붉은 꽃을 단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상으로 줍니다. 씨름 장사는 황소를 타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관중들의 박수 세례를 받습니다. 조선족 씨름은 전신 운동으로 힘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교가 있어야 합니다. 동작이 민첩해야 하고 용감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조선족 씨름은 기타 민족 씨름과 달리 삿발을 사용합니다. 삿단은 3m 되는 배천이거나 흰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는 허리에 두르고 나머지는 오른쪽 다리에 맵니다. 쌍방은 몸을 약간 앞으로 내밀고 웅크리고 앉습니다. 오른쪽 무릎은 바닥에 대고 왼쪽 다리는 구부리고 각자 상대방의 오른쪽 어깨를 안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허리띠를 잡으며 왼손으로 상대방의 삿발을 잡습니다. 심판이 호각을 불면 쌍방은 동시에 일어나면서 힘을 쓰는데 발바닥 이외의 신체 부위가 먼저 땅에 닿으면 진 것으로 승부가 납니다. 조선족 씨름은 흔히들 3판 2승제를 채용합니다. 조선족 씨름의 경기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외 경기일 경우 부드러운 모래로 직경이 8m인 원형과 0.5m 너비의 보험구를 만들면 됩니다. 실내 경기장은 그냥 돗자리를 깔면 됩니다. 조건이 허락되는 경기장에서는 전문적인 씨름 매트를 깔고 진행합니다. 장기적인 실천을 거쳐 조선족 씨름은 점차적으로 완벽한 경기 규칙을 형성했습니다. 연결 조선족들이 명절화한 시민생활을 보내는 것은 그들의 민간 명절이 비교적 많은 데서 유래됐습니다. 조선족들은 그 많은 명절 중에서 음력설 대보름, 한식과 청명, 단오절, 추석을 5대 명절로 정했습니다. 이 밖에 로인절, 전통혼례, 회혼례, 돌잔치, 환갑잔치 등 명절활동과 다채로운 민속유희로 명절 문화를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0: 민속 민풍은 한계 국가와 민족의 민중들이 창조하고 향수하며 전승하는 생활 문화인 동시에 한계 민족이 기타 민족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연길이라는 이 비옥한 땅덩어리에서 조선족 선민들은 개황의 고락을 나누면서 낙관적인 정신으로 독특한 특색의 조선족 민속 민풍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두 손과 지혜로 이 땅 곳곳에 감동적인 전설을 부여함으로써 연길을 사람마다 동경하는 낙토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의 소윤옥 출임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화와 조선어로 고대 시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현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고전시 배워갈 남주아가 인사드립니다.
0: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소식에 혜숭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 惠崇 춘강 만경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正是河豚欲上时 惠崇 춘강 만경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惠崇春江晚景苏轼竹外桃花三两枝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
0: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숭이 그린 춘간 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봄 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숙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 싹 돋으니 바야흐로 보고 때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시의 제목을 보면 알듯이 이 시는 소식이 혜숭의 그림을 보고 쓴 제화시입니다. 제화시는 고대에 유행하던 예술 기법으로 그림의 여백 부분에 화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시를 적어서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서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순간 만경, 즉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혜숭의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혜숭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3: 혜숭은 복근성 근양 사람으로 송나라 초기와 화승입니다. 정해지는 바에 따르면 복송 초기에 9명이 승려가 시문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이 중에 혜숭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0: 네, 그의 오은시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고 특히 산과 강의 경치에 날짐승들과 들짐승을 더한 혜숭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그림을 극찬하면서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혜숭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느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1: 과격의 도화견 문지에 혜숭은 소경화 즉 화첩이나 선면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0: 것입니다. 서식은 혜숭의 요작을 보고 감흥을 받은 거였습니다. 원풍 8년, 즉 방금 소현친구가 얘기했던 1085년 서식이 황소 유배에서 벗어나 번양으로 돌아가던 중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기 소식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봄의 생기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그의 정서적인 암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1: 중국 고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문학가, 서예가,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소식은 간결한 필치로 생동감 넘치는 이른 봄의 풍경을 그려내며 한편으로는 그림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하였습니다.
2: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의 경계를 넘어 화풍 너머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림의 본래 의도를 재현하는 동시에 그 경계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자신의 포부와 시대적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0: 네, 강변에 대나무가 자라고 그 한쪽 복사꽃이 이제 갓 피기 시작합니다. 강변 언덕에는 물속이 파랗게 돋아나 있고 갈대싹은 이제 뾰족뾰족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보이는 물에는 오리 몇 마리가 헤엄치면서 다니고 있었답니다.
1: 소식의 시를 통해 혜숭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혜숭은 아마도 이른 봄의 경물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그림에 담으려 했을 것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어느 친구가 양만디에시 작은 돈못을 읽어보겠습니까?
1: 제가 읊어볼게요. 小池 양만리 泉眼无声心细流 树阴照水爱晴柔 小荷才露尖尖角 早有蜻蜓立上头
2: 小池 양만리 泉眼无声心细流 树阴照水爱晴柔 小荷才露尖尖角 早有蜻蜓立上头
0: 작은 른못 양만디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 나무는 풍경을 아껴 물의 그늘에 드리웠네 작은 돈이 이제 막 새순을 내미는데 어느새 잠자리 사뿐 그 끝에 앉았네. 네, 작은 른모씨 시는 비록 짧은 시였지만 정교한 그림과 같이 글자마다 진주처럼 빛나며 시인이 자연 만물을 향한 예리한 관찰력과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맑은 샘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죠.
2: 맞습니다.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는 시 전체의 시사기자 분위기를 경설하는 구절입니다. 물은 원래 자연물이고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이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인 양만디는 여기에 풍부한 감정을 부여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끼다라는 글자가 핵심으로 무정한 것을 유정하게 변화를 시켰죠. 이 작은 샘물이 솟아나는 가는 물줄기를 아껴 너무 빠르게, 너무 시끄럽게 쏟아져 일찍 고갈될까 염려하는 뜻입니다. 아주 섬세한 의인화 기법입니다.
2: 동시에 소리 없이라는 두 글자는 극도로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는 물줄기의 형태와 완벽하게 어울려져 세상의 소란과 멀리 떨어진 마음을 가다듬어야만 깨닫는 미시 세계임을 암시합니다.
0: 네, 마치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야만 간신히 들리는 물소리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세함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양만디 시의 큰 특징이 아닐까요?
2: 이 소리 없는 가늘 물줄기 속에 생물이 아낌이 담겨 있었군요. 구절, 나무는 풍경 아껴 물의 그늘을 드리웠네.

0: 는 나무 그림자, 물, 햇살이 어울려져서 부드러운 그림을 그려내네요. 이 구절은 앞 구절의 고요함을 이어가며 시선을 조금 넓혀 또 다른 주인공인 강변의 푸른 나무를 봅니다.
1: 그리고 또 아래 구절에서 보면 나무 그늘이 물에 비춘다는 것은 맑은 날이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물결 위에 얼룩져 비춘다는 뜻입니다. 첫 구절에서 악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 그의 홍하듯 두 번째 구절에서는 사랑한다는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친구들, 사랑하다라는 글자 역시 시인의 강한 주관적 정서 투사가 담겨 있는데요. 나무 그림자는 화창한 하늘 아래 물결 위에 부드럽고 맑게 반짝이는 빛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0: 햇살의 화창함과 물결의 부드러움이 어울림이 티없이 완벽하여 여름 특유의 덥지도 춥지도 않은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고요한 그림 전체를 순간적으로 생동감 있고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1: 네, 친구들. 이 짧은 네 구절에 깊은 뜻이 담겨 있고 글자마다 참 중요한데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양만디는 어찌하여 이토록 동심이 가득하면서도 아름다운 식구를 쓸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 개인의 경험과 창작 스타일과 큰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양말이는 사는 성수, 호는 성세입니다. 그는 송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류규, 범성대, 우무와 함께 남송 4대가로 꼽힙니다.
1: 그래요, 친구들. 양만디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양부의 슬하에서 성장했습니다. 양부는 책을 수집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으며 배를 골아가면서도 책을 사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았으며 10년간의 노력 끝에 수천 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그는 서재의 책들을 가리키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이 책들 속에는 성인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양말이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열중했고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1: 네, 양만디가 영주령동의 부사로 발령받던 해에 금나라에 주항할 것을 주장하던 재상 정준이 영주로 유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준은 단지 명장뿐이 아니라 깊은 학문적 성취를 가진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양만이는 정준을 오랫동안 존경해왔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방문하려 했는데요. 세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다네요. 그리고 장준은 그 편지를 보고 크게 감동받아 예외적으로 그를 접견했고 양만디에게 관리로 했던 인생을 살던 반드시 바른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0: 일생 동안 금나라와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으며 강직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1: 네, 친구들, 작은 연못 이 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청량함, 한 조각의 평온함, 그리고 삶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0: 친구들, 오늘의 시 여행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과 기획의 지른성 선생님, 진행의 소현이, 남주하, 김주하, 린정 선생님이었습니다.
1: 시간에도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마감 인사드립니다.

0: 赋予，续写中国奇迹新篇章。
1: 历时代潮头，发时代先声。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동서부 협력 업무를 상시적으로 잘할 때 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며 신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한정부두석이 미국 전 교통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국무원이 취업 우선 전략 실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주한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동서부 협력 업무를 상시적으로 잘할 때 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서부 협력을 전개한 지 30년 동안 빈곤해탈 공략을 지원하고 지역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는 등 분야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당의 정치 우세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잘 구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일 뿐만 아니라 상시화 지원을 전개하는 첫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건성과 영하 회속 자치구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잘 총화하고 운영하여 협력 기제를 한층 더 완비화하고 협력 방식을 최적화하며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동서부 산업의 보완성과 인적 교류, 기술 상호 학습, 관념 상호 련통, 작품 상호 답습을 추진함으로써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는 상시화 지원의 책임을 참답게 관철하고 규모성 빈곤 복귀, 빈곤 초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향촌 전면 진흥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균형성을 부단히 증강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데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전국 동서부 협력 업무 회의가 17일 영하 은천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류국중이 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했습니다. 류국중 부총리는 높은 안목과 투철함, 심오함을 겸비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매우 강한 정치성과 사상성, 지도성을 갖고 있어 동서부 협력을 상시적으로 잘하는 데 근본적 지침을 제공하였기에 반드시 이를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단호히 잘 관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종일관 정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 실천하며 복건성과 영하 회속 자치구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잘 총화 운영해야 합니다. 동서부 산업협력, 로무협력을 심화하고 간부와 인재 교류를 강화하며 과학기술, 금융 등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협력의 질과 효과성을 부단히 격상시키고 우세 상호 보완, 양방향 에너지 부여, 공동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동서부 협력 업무 관련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영하 회속 자치구 복건성 책임 동지들이 복건성과 영하 회속 자치구의 협력 경험과 방법을 소개하고 북경시, 상해시, 강소성, 광동성, 사천성, 감숙성의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동서부 협력 과업을 책임진 관련 성과 자치구 직할시 책임 동지, 주왕 농촌 사업 지도소조 부분적 성원 단위 책임 동지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주왕 텔레비전 방송이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발걸음을 확고히 내디디도록 추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와 전문가 학자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막스주의 당건설 발전사와 중국 공산당의 당건설사에서 리정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지도 아래 중국 공산당은 통일된 사상, 확고한 의지, 조화로운 행동, 강력한 전투력으로 신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함으로써 강국건설, 민족부흥위업, 그리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진보에 끊임없는 강력한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105년의 빛나는 로정을 걸어오면서 당의 이론 혁신은 위대한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해지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막스주의 당건설 학설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당건설편을 구성함으로써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기관 당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 고효추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고 당건설 분야에서 두 가지 결합의 최신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시대의 당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당을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중대한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체계가 치밀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규율검사 감찰기관은 규율검사 감찰의 기능과 책임을 바탕으로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와 반부패 투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각급 당 조직이 당 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리행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규율검사 감찰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실제 성과로 착실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중앙대외연락부 기관당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 동귀화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막스주의 과학 이론에서 비롯되었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시대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의 위대한 실천에서 잉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막스주의 당건설 학설의 발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독창적인 기여로 됩니다. 이 중요한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준칙으로서 신시대 새 로정에서 광범위한 당원과 간부들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현하도록 이끌고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의 심화 발전을 더욱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청와대학 막스주의 학원 주안동 원장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어떤 장기 집권하는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장기 집권하는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지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상은 우리 당이 100년 넘는 당 관리에 소중한 경험을 총화하고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입각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깊은 이론적 뿌리와 견고한 실천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 사상의 지침에 따라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자아혁명을 심화하고 끊임없이 집권 능력과 지도 수

조선을 향상시켜 전당의 통일된 의지와 일치한 행동을 보장함으로써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가장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명확히 제기하고 14가지 견지를 총화했으며 굳건한 리상신념과 고도의 역사적 주동, 뚜렷한 문제의 지향, 강렬한 사명 담당, 두터운 인민정, 과학적인 사상 방법을 구현했고 본질과 효과성을 터득하는 동시에 이를 잘 관통시킴으로써 선명한 이론 품격을 갖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당건설과 강국건설에 모두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앙국가기관 사업위원회 판공청 염정부주임은 14가지 견지에서 선두적인 것과 총적인 것이 모두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자 당건설의 최고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염정부주임은 우리의 모든 업무는 이 토대에서 세워진 것이고 이 같은 가장 본질적인 특징과 가장 큰 우세에 뿌리내린 것이라고 하면서 중앙과 국가기관은 두 가지 수호를 관철하는 선두 주자로서 반드시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데서 앞장서고 본보기를 보여주며 기관 당건설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당의 영도가 중앙과 국가기관에서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완전하게 관철되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앙통일전선사업부 연구실 오천주임은 14가지 견지는 체계가 완전하고 논리가 엄밀하며 함의가 풍부하고 내용이 심오한 유기적인 통합체라고 말했습니다. 오천주임은 당의 전면 영도, 특히 당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를 통일전선사업부 업무의 제분야 전 과정에 관철시키고 당의 정치 건설을 총괄로 삼으며 통일전선사업의 전면적인 엄한 당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시작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통일전선의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상무부 산업안전과 수출입통제국 당 총지 서기이며 국장인 강전량은 14가지 견지는 당 건설의 근본 원칙과 과학적 포치, 가치 추구, 중점 과업 등을 깊이 있게 천명했다면서 14가지 견지를 둘러싸고 당 건설 업무에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정확한 치석관을 세우고 실천하며 고품질 당 건설로 상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새 책임과 새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이론 학습과 실천 지도를 긴밀히 결부시키고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면서 정치 본색을 영원히 간직하고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새로운 영예를 엮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앙사회사업부 육국 고암 국장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사회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신흥 분야의 당건설을 잘 틀어주고 당건설로 기층 관리와 기층 정권 건설을 인솔하는 것을 잘 틀어주며 민중 봉사 업무를 잘 틀어주고 당의 장기적인 집권에 계급 기반, 민중 기반, 사회 기반을 부단히 다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교육부 사회과학사 왕일춘 사장은 당건설과 업무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학습과 사상, 활용의 관통, 지식과 신념, 행위의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왕일춘 사장은 당의 혁신 이론으로 혼을 갈고 닦으며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을 긴밀히 둘러싸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교재 진입, 교실 진입, 두뇌 습득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광범위한 학생들이 당을 알고 당을 사랑하며 당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당이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적극 헌신하며 민족 부흥의 중림을 떠맡을 수 있는 시대의 신인으로 교육하고 인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민정부 기관 당

상임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맡은 부서기이며 인사사 사장인 장소는 우리는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는 것과 민정 업무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述을 긴밀히 결부하여 보편적이고 기초적이며 최저 보장성 민생 건설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며 사회 구호, 사회 복지, 사회 사무, 사회 관리 업무 수준을 향상시켜 대중들이 더 많은 만족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갈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정부 채무관리사 리대위 사장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자각적으로 운영하여 당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당건설 인솔을 통해 당건설과 업무의 목표 융합, 기재 융합, 책임 융합을 강화하고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며 규율과 기풍을 엄격히 하여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는 제1선 진영으로 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농촌부 기관 당위원회 송화동 부서기는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이를 신시대 삼농사업의 실천과 긴밀히 연계시키고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과 중요 지시, 회시 정신과 잘 결합시켜 사상의 심층화, 내재화, 실천화를 잘하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직속기관 당위원회 일상업무담당 증성당 부서기는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을 당면과 앞으로 한동안의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인민 최우선, 생명 최우선이라는 근본 입장을 견지하고 당의 혁신 이론을 운영하여 보건 건강 업무 실천을 지도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전력을 다해 인민 대중의 신체 건강을 수호함으로써 고품질 당건설로 보건 건강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한정 국가부주석이 17일 북경에서 미국 전 교통부 장관 조소란을 접견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올해 5월 습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새 위치를 함께 확정하여 다음 단계 중미 관계를 위해 중요한 전략적 지침을 내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줄곧 안정적인 중미 관계 발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양국 원수의 공동인식을 관찰하려면 쌍방각계의 공동행동을 통해 경제, 무역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인문교류와 민간 지방 내왕을 밀접히하여 쌍무관계 발전에 더욱 많은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소라는 미중 원수회담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안정적인 미중 관계는 각측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표했습니다. 미중 실무적 협력을 추진하고 민간 내왕을 촉진하는 면에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무원이 일전에 취업 우선 전략 실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동안 취업 우선 전략을 심층 추진하고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상 목표, 중점 업무, 정책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전망 계획은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 목표를 중심으로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취업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취업 기회가 더욱 풍부해지며 취업 환경이 더욱 공정해지고 취업 구조가 더욱 최적화되며 일자리와 인력의 접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동 관계가 더욱 조화로워지며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에서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전망 계획은 거시적 조정에서의 취업 우선 지향 강화, 산업과 취업의 협력 강화,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의 취업 및 성장 경로 확대, 농민 노무자 등 중점 군체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 유연한 취업, 새로운 취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 촉진, 근로자의 취업 권익 보호 강화 등 9개 방면에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7일 더욱 공정하고

2025년 습근평 주석은 정중하게 글로벌 관리 창의를 제출하면서 어떤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글로벌 관리를 어떻게 개혁하고 완비화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질문에 관한 중국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관리 창의는 제출되자마자 근 16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서는 글로벌 관리 창의를 이행하기 위해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 근본이고 대국이 책임감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며 각 국가가 단결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화와 발전 적자를 메우는 것이 가장 긴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각국이 단결하고 협력하여 글로벌 관리 창의의 장기적인 비전과 청사진을 모든 국가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비전과 청사진으로 구현함으로써 운명을 함께하고 문명이 진보하는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내 총리 아마도 우리 바가 중국의 발전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내 아마도 우리바 총리가 최근 중국 기자의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도약식 발전을 실현한 중국의 성공적인 실천은 기내 등 발전 도상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반면 기내는 중국의 발전 경험을 참조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중국의 발전 과정이 증명하다시피 발전 도상국도 자체의 노력으로 충분히 도약식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중국의 발전 경험은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의 실속 있고 가망 있는 발전의 길을 입증해준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서 중국은 줄곧 기내가 학습하고 참조하는 중요한 상대라고 표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면 아마도 총리는 1959년 양국 수교 이래 쌍방은 실무협력을 전개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친선관계를 이루었다고 표했습니다. 수많은 협력 성과 중에서 아마도 총리는 특별히 올해 교부 60주년을 맞는 퀸콘 수력발전소를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자신의 고향인 피타주에 자리한 퀸콘 수력발전소는 오늘도 우뚝 솟아 역사의 순간들을 지켜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세트로 대외 지원한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이자 기내 독립 후 건설한 첫 번째 수력발전소로서 퀸콘 수력발전소는 기내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을 뿐더러 양국 친선의 중요한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총리는 시대 발전에 따라 양국 협력은 부단히 확장되고 승격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광업협력은 이미 기내와 중국 간 경제무역 관계 중요한 버팀목으로 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공식적으로 생산에 투입한 시만두 철공 프로젝트는 세계급 광업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기내 경제 전환의 중요한 엔진이기도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광석 전용 항구와 철도 등 중대 기반시설 건설을 이끌었으며 기내의 물류체계와 역내 발전 구도를 뚜렷하게 개변시킬 것입니다. 아마도 총리는 기내는 중국의 발전 경험을 참조함으로써 공업화와 농업 현대화의 조화로운 추진을 실현하고 경제에 보다 더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쌍방은 정부 간 협력을 심화할 뿐더러 기업 간 특히 사영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의 내적 동력을 증가합니다.

0: 강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이 기내에서 투자하고 창업하며 점점 더 많은 기내 청년들이 중국으로 가 철도 운영, 공정 기술, 공업 관리 등 전문 지식을 학습하면서 양국 협력의 인재 기반과 사회 기반이 점차 굳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인재 양성이든 교육 면의 교류든 인문 협력이든 모두 점점 더 강력한 발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교육받았던 기내 청년들이 현지 기업과 업계의 골간으로 돼 양국 협력에 끊임없이 새 활기를 주입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아바두 총리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가 가져다 준 기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착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규모가 거대하고 활기로차 넘쳐 아프리카 기업에 광활한 발전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기내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더 많은 자국 제품을 중국 시장에 진출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글로벌 남방 협력을 언급하면서 아마도 총리는 중국이 제기한 일대일로 공동 건설 창리는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에 새로운 협력 플랫폼과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서로 간의 연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니로운 조건을 마련해 줬다고 표했습니다. 아바두 총리는 글로벌 남방 국가의 단결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발전 능력을 함께 격상시키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양국 관계 발전에 신심이 가득하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기내는 중국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현대화 발전의 길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호혜상생과 공동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내 총리 아마도 우리 바가 중국의 발전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우코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3: 한 모의 산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2: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모림지보다 20%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방풍림은 100여 모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3: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2: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갖고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자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상업 거점 조성으로 지역 소비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는 호북 단강구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고락을 함께하는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보여주는 아프리카 지원 중국 의료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역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단합과 통일을 증진하며 투쟁정신을 강화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중공중앙정치국 당사학습교양 특정 두제민주생활회를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세 번째 역사 결의를 내렸습니다. 이 결의는 전체 당원들에게 신실의 새 장정의 길에서 조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하며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이 기본 명제를 잘 풀어나가며 시종 당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주고 광범한 인민 대중이 백년 당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어떠한 당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하며 그런 인식을 토대로 확고부동하게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크스주의가 탄생하고 발전해온 로정과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해온 로정은 그야말로 간곡한 투쟁으로 점철된 로정이었습니다.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우리는 간곡한 혁명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치면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참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신중국이 창건된 후 특히 18차 당대회 후 우리는 일련의 중대한 위험 부담과 도전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추호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끈질긴 투쟁을 진행해 마침내 승리를 거뒀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서 우리는 우리 당이 쌓아온 위대한 투쟁 경험을 잘 총화하고 활용하며 최저선적 사고를 견제하고 우한의식을 강화하며 투쟁 정신을 발행하고 투쟁 책략을 파악하며 분투 능력을 연마하면서 어렵고 위험할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용감무쌍한 기계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예상할 수 있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이라는 항선이 파도를 헤가르며 용왕 매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백년 분투사에서 지혜와 힘을 얻어 중앙정치국의 자체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초심과 사명을 자각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더 넓은 도량과 흉금을 지니고 높이 서서 멀리 내다보며 깊이 헤아리고 실제적으로 생각하며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명예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항상 당과 인민의 사업을 중요시하고 인민 대중과 한 마음이 되어 생사를 같이 하고 운명을 함께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솔선수범의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리상과 신념을 다지는 가운데서 큰 흐름을 파악하고 시국의 변화에 대응하며 앞길을 밝혀주는 밝은 등대를 발견해 끊임없이

0: 검토하고 정진할 수 있는 동결권천을 확보하며 자욱한 안개를 뚫고 시비를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해안을 키우고 침식을 막고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강대한 항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솔선수범의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해야 합니다. 확고한 의지와 명석한 두뇌로 자각적으로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당적으로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하고 특히는 불량한 경향을 방지하고 극복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예리한 전략적 안목과 전망적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실천에 따른 새로운 과제에 초점을 맞춰 민주를 발양하고 지혜를 모아 실제와 법칙에 부합되는 결책과 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솔선수범의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집행하고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 없이 철저히 관철 집행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분관 분야와 부문에서 당중앙의 결책과 사업 포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고 리해하고 국가 대업을 제대로 리해하도록 추진해 결책과 포치가 편향적이거나 변칙적이거나 왜곡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하는 것은 다음에 중앙정치국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업입니다.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더 높은 정치적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각 방면의 사업을 잘 추진해야 합니다. 금년과 내년은 임기 교체를 하는 해입니다. 지도자 동지들은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격히 지키고 조직 규율과 임기 교체 규율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이 정확하게 조직을 인식하고 자신을 인식하며 대국과 조직과 배치에 복종하며 공산주의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정신적으로 모든 정적을 업무 수행과 창업에 기울이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번 민주생활에서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업무를 잘 수행할 때 대해 좋은 의견과 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건의는 중앙 업무, 부문 업무, 지방 업무 등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회의가 끝난 후 이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하고 업무를 개진하며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사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죠 그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업 거점 조성으로 지역 소비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는 호북 단강구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2: 청석판으로 깔려있는 길 양편 옛 건물의 처마 끝과 대들보 사이에는 천나라 문풍과 한나라 민풍이 묻어나고 거리와 골목 사이로 중국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가장 좋은 인증샷 위치를 찾아다닙니다. 호북성 단강구시의 균주 옛거리는 올해 2월 개장 이후 꾸준히 관광객의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7만 평방미터 이상의 균주 옛거리는 과거 뚜렷한 주제가 없는 평범한 상업구로서 오랫동안 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지 정부에서는 옛 균주의 문화를 계승하고 옛 상업구의 활력을 재창조한다는 주제를 둘러싸고 역사 문화 자원을 살리고 소비의 활력을 진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균주 옛거리는 이미 미식 체험, 거리 산책, 사진 촬영, 몰입형 관광 등 복합 기능을 갖추었고 길 하나 사이 둔 시 박물관과 더불어 문화 관광 단지를 형성함으로써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강구 시민 주준침은 거리를 누비며 핸드폰으로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개에 의하면 옛 균주 거리는 단강구 저수지에 물을 비축하면서부터 약 60년 전에 이미 모두 물 밑에 잠겨버렸습니다. 주준침은 지금 균주 옛거리에 남아있는 옛 비석이거나 벽돌, 목조품들은 모두 옛 균주성의 유물들을 보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옛 균주 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균주 옛거리 곳곳에는 고풍의 의상을 입은 연기자들이 장인, 선녀, 협객 등으로 분장해 관광객들과 함께 투호, 양궁 게임을 즐기거나 거리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수의 전통 요리, 무당의 건강 음식, 단강구의 상토 간식 등 특색 음식 가게들이 늘어서 미식가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현지 정부는 현역 특색 음식점들을 균주 옛거리 등 주요 상업구로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향진 특색 음식점들이 시내 상업구에 분점을 차릴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요식 업계들의 연쇄화 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선입 묵제조기법은 호북성 무형문화유산이다. 단강구 전통 음식 문화의 대표입니다. 대대로 단강구 량하진에 살아온 이 기술의 전승자 곽정은 가족 여러 세대가 이 기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 부문에서 여러 차례 량하진을 방문해 곽정을 찾아와 옛거리에 가게를 차리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또 관련 혜택도 설명해주면서 옛거리에 분점을 차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한 끝에 그녀는 마음을 굳혀 균주 옛거리에 분점을 차렸습니다. 개점 반년도 안 돼 장사는 호조세를 보였고 성수기 하루 매출은 7천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곽정은 거리에서 개점 첫 해에 임대료를 면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연간 최소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도 없애주어 초기 리스크를 함께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감한 비용으로 신선잎, 약산 샤브샤브 등 신메뉴를 개발해 100년 전통 기술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균주 옛거리에는 현재 무형문화유산 공방, 특색 외식, 문화창작품 소매 등 130여 개소의 가게가 입주했습니다. 성수기 1일 방문객은 5만 명을 돌파하고 하루 총 매출은 30만 원을 넘어 10년 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지 상무 관광 부문은 연휴 소비 시즌에 맞춰 맨유리 경연 대회, 가수 대회, 음력설 맞이 장터 등 대형 행사 30여 회를 열었고 상시적으로 공연 500회 이상을 진행했으며 1년에 전국민 체육대회도 조직했습니다. 소비 신공간 창출과 활력 제고는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단강구시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59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등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학우관계, 가정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락을 함께하는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보여주는 아프리카 지원 중국 의료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조작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에서 국립생물의학연구소 소장이며 바이러스 연구학자인 장 자크 무엔베는 제1진 중국 전염병 통제 전문가 팀과 좌담할 때 환난 속에서 진정을 안다면서 어려울 때야말로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잘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박한 이 말은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사실로 증명된 진리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순탄한 시기의 교류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관을 말합니다. 콩고에서 새로운 에볼라 전염병이 유행하자 중국 정부는 고위급 방역 의료 전문가팀을 현지에 파견해 방역을 지원하고 셋 개월간의 의료 원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6월 2일 도착 즉시 업무에 투입된 전문가팀은 콩고 보건 당국 그리고 국제 동반국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바이러스 유행 분석, 환자 치료, 실험실 검사, 방역 교육 등 분야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상황 속 중국 의료진의 역할은 생명을 지키고 도회를 전하며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긴급 구조가 아니라 방역의 핵심 고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공중보건과 중의와 서해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팀은 급선무인 환자 치료와 검진에 집중하는 동시에 현지 인력 교육, 역량 강화, 기대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파 위험이 높고 방역 사슬이 길어 한 곳이라도 취약하면 전체 방어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팀은 현지 실정에 맞게 꽁꼬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실무적이고 정밀한 협력 방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역힘도 있고 평소의 헌신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역병이 발생한 후 제24진 중국 의료팀은 즉각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방역망을 구축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물자를 관리하고 주둔지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의료진은 진료 업무를 유지하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긴급 파견된 전문가팀과 현지에 상주하는 의료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중국의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중국은 꾸준히 아프리카에 의료팀을 파견하였습니다. 수많은 중국 의료진이 현지에 뿌리내려 환자를 치료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진료과를 설립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중국에서 아프리카 친선에 신진한 장을 서내려 왔습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중국은 언제나 아프리카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중대한 공중보건 위기 앞에서 중국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 44개 나라에 45개 의료팀을 파견해 900여 명의 의료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중국 의료진이 아프리카 인민과 함께 질병 예방과 치료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하고 주둔지에서

교육하며 지역 사회로 들어가 방역 지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 장카세아 소장은 중국은 아프리카의 핵심 동반자라면서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중국의 의료진이 있고 전염병 상황에 영향을 받은 대부분 국가들이 모두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콩고의 에볼라 전염병 대응을 지원하는 것은 아프리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 나아가 글로벌 공중보건 안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세계적 공중보건 도전 앞에서 어느 나라도 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방역 역량을 함께 높이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대응 방향입니다. 중국이 콩고를 지원하는 것은 행동으로 인류보건 건강 공동체 리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는 풍파를 같이 겪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형제입니다. 신시대 전천후 중국에서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는 선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깨를 나란히 하는 행동 속에 존재합니다. 전염병은 결국 지나가겠지만 위기 속에 쌓은 신뢰는 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0: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1: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2: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0: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2: 무엇일까요?
0: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3: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옌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옌지 종합광보 차오생위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배웠던 노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혼의 노래 준비됐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입니다. 윤영민 한동예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황혼의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2-62번, 792-6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노래입니다. 리설련 가수의 감

네, 감자꽃 음막구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1절부터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고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고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내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네. 내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네. 보기엔 수수한 꽃이라 하지만, 보기엔 수수한 꽃이라 하지만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있다네.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있다네. 아, 감자꽃 하얀 꽃. 아, 감자꽃 하얀 꽃. 아, 내 엄마의 꽃. 아, 내 엄마의 꽃. 아, 엄마 얼굴이. 아, 엄마 얼굴이 저절로 떠오른다네. 저절로 떠오른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산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산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내 엄마 생각이 저절로 나네. 내 엄마 생각이 저절로 나네. 조용한 웃음에 말수 적어도, 조용한 웃음에 말수 적어도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계셨네.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계셨네. 아래 후렴구는 1절과 같습니다. 아, 감자꽃 하얀 꽃. 아, 내 엄마의 꽃. 아, 엄마 얼굴이 저절로 떠오른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화 작사 황경하 작곡 용정문화관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음막꽃입니다. 아래는 1절부터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고향길 향길 빨래야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 고향길 합니다. 그리고 고향길 가다가 다가 역시 빨래합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 보기엔 기엔 역시 빨래해야 됩니다. 보기엔 아닙니다. 보기엔 수수한 빨래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반주에 맞춰서 1, 2절 불러보겠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2절에 후렴구 반복되는 부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1, 2절만 해보겠습니다.

0: 네, 노래하마다 오늘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하는 사이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 계속해서 또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앙경제사표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일관하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존재하는 주요 모순의 변화에 부응하며 거시적 조정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거시적 조정은 반드시 발전의 단계적 특징과 경제 정세의 변화에 부응해 수요를 확대해야 할 때는 확대하고 공급을 조정해야 할 때는 조정하며 시기를 보아 선택하고 정확한 처방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있습니다. 현 단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요 모순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바뀌었고 모순의 주요 측면은 공급 측에 있으며 주로 공급 구조가 수요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표현됩니다. 이때 무작정 수요를 자극한다면 보다 많은 위험을 축적하고 미래의 경제 성장 여지를 앞당겨 소모하기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을 들어주고 거시적 조정의 사고 방식을 적시에 조정하며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 추진을 경제 사업의 주선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근본을 다스리는 좋은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여섯째로 일관하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포착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량완 추세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큰 일을 들어주고 장구한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전 국민에 관계되고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중대한 발전 전략을 실시했습니다. 북경의 비수도 기능 해소를 중점으로 하는 경진기 협동 발전 전략, 전면적인 보호를 함께 들어주고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 장관 경제 벨트 발전 전략, 협력과 상생의 촉진을 지향점으로 하는 일대일로 건설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또 워랑호 대만구 발전 전략을 제기하고 인간 본위의 성진화 촉진을 핵심으로 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방향으로 하는 신형의 성진화 전략을 제기했으며 장대의 강도를 높여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을 실시할 것을 제기하고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이라는 새로운 식량 안전관을 제기했으며 수자원, 수생태, 수질 환경, 수재해를 통일적으로 장비하는 새로운 지수 구성을 제기하고 에너지 소비, 에너지 공급, 에너지 기술, 에너지 체제의 혁명을 추진하고 에너지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에너지 안전 전략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전략들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변혁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일관하게 정확한 사업 전략과 사업 방법을 견제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려면 정확한 사상과 정책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업 전략과 사업 방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 기조를 견제하고 경제 발전에서 안정과 성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했으며 거시적 조정의 도를 잘 파악하고 거시적 조정의 목적성과 정확도를 제고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전략적 의지력을 유지하고 계속 끈질긴 노력을 경주하며 최저선 사유를 견제하고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며 못박기 정신을 발양하고 작은 성과를 거듭해 큰 성과를 이루도록 하면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각종 위험, 특히 시스템적인 위험을 철저히 방지했습니다. 총적으로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대국을 성공적으로 아우르고 새로운 발전 리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이 사상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실천을 추진한 리론의 결정체이고 마크스주의 기본 원리를 활용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경제학에 대해 진행한 리성적인 개발이며 당과 국가의 더없이 소중한 정신적 부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끊임없이 풍부히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보다 깊이 있고 광범위한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농사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먼저 로인과 바다의 작가 헤밍웨이의 창작 말기 상황과 작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밍웨이는 1944년 6월 특파원 자격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그는 귀국하여 쿠바의 거처를 정하고 집필에 매진을 했습니다. 1952년 9월 로인과 바다가 발표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라이프 9월 1일호에 전문이 실린 다음 9월 8일에는 단행본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헤밍웨이는 명성을 회복을 했고 1953년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노벨 문학상에 선정이 되었죠. 로인과 바다 이후에는 거의 아무 작품도 발표를 하지 그들은 식탁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저녁을 먹었던 것이다. 로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침대를 더듬어 잠자리에 들었다. 로인은 바지를 돌돌 말아 그 속에 신문지를 넣어 베개를 만들어 베고 깔개 대신 침대 스프링을 덮어놓은 낡은 신문지 위에서 잠을 잤다. 로인은 바로 잠이 들었고 그는 꿈을 꾸었다. 어렸을 때 아프리카에서 보았던 것들이었다. 꿈속에서 길게 이어지는 금빛 해안과 눈이 부시도록 새하얗던 해안, 그리고 높이 솟은 산기슭과 거대한 갈색 산들을 보았다. 로인은 밤마다 잠이 들면 그 해변에서 살았고 꿈속에서 출렁이는 파도 소리를 듣고 그 파도를 뚫고 달려오는 원주민의 배들을 보았다. 이어서 이곳저곳의 항구들과 카나리아 군도의 정박장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는 이미 폭풍우나 여자가 무슨 큰 사건들과 큰 고기나 권투시합, 힘자랑을 하거나 또는 아내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다. 다만 이곳저곳 돌아다녔던 곳들의 풍경과 해변가의 사자 꿈을 꿀 뿐이었다. 사자들은 땅거미가 지는 해변에서 어린 고양이들처럼 뛰어놀고 있었다. 너희는 소년을 사랑하듯이 그 사자들을 사랑했다. 그러나 로이는 이상하게도 소녀의 꿈을 한 번도 꾼 일이 없었다. 그는 문득 잠이 깨서 열어놓은 문 밖으로 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바지를 다시 펴서 입었다. 밖으로 나와 소변을 보고는 소년을 깨우러 올라갔다. 아침바람에 싸늘한 댕기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크게 한 번 떨고 나면 몸이 따뜻해질 것이다. 그러면 금세 힘차게 노를 저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년이 사는 집의 문은 늘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았고 로이는 문을 열고 맨발로 가만가만 걸어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 나무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다. 새벽 달빛을 받아 소년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다. 로이는 소년의 한쪽 다리를 잡고 한참을 그대로 소년이 눈을 뜰 때까지 기다렸다. 소년은 몸을 뒤척이더니 로인을 바라보았다. 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은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걸쳐놓은 바지를 집어서 침대에 걸터앉아 입었다. 로인이 문 밖으로 나오자 소년도 그 뒤를 따라 나왔다. 소년은 아직 졸린 모양이었다. 로인은 소년의 어깨 위에 팔을 얹으며 말했다. 안 됐구나. 너무 일찍 깨운 모양이야. 천만에 별 말씀을. 어른이 깨워줘야지 누가 깨우겠어요? 소년은 대답했다. 그들은 길을 따라 로인의 오두막집까지 걸어내려왔다. 길에는 어둠 속에서 맨발바람의 사내들이 자기 배의 돗배들을 매느라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로인의 오두막집에 이르자 소년은 바쁘게 바구니 안에 든 낚싯줄과 작살, 갈퀴 등을 들고 로인은 돛을 감은 돗대를 어깨에 둘러매었다. 커피 한잔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연장을 배에다

잘라놓고 나서 마시도록 하자. 그곳에는 어부들에게 음식을 파는 데가 있어 이른 새벽에 문을 열고 연유 깡통에 담긴 커피를 마셨다. 지난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소년이 물었다. 소년은 아직도 잠이 덜 깨서 몽롱했지만 차차 졸음이 가시고 정신이 들었다. 아주 잘 잤다, 만올린. 어쩐지 오늘은 자신 만만한데. 저도 그래요. 이제는 할아버지 것하고 제 것하고 정어리를 가져와야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쓸 미끼도 싱싱한 것으로 가져올게요. 우리 주인 아저씨는 어구는 전부 직접 가지고 다녀요. 누구한테도 절대로 넘겨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야 다르지. 나는 네가 다섯 살 때부터 어구를 들려가지고 다녔지 않아. 알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커피는 한 잔 더 드세요. 여기선 외상이 통하거든요. 소녀는 산호초우를 맨발로 껑충껑충 뛰어넘어 미끼가 저장되어 있는 얼음 창고로 갔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행복한 삶이란 또 어쩌면 행복이란 만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건 행복한 삶입니다. 네, 우리의 불행은 결핍에 있기보다는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감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인 결핍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네, 첫째는요, 먹고 입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라고 합니다. 재산이든 뇌모든 명예든 그의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령.

때 부모가 아이를 능력 있는 개체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맨 처음 자신감으로 두 눈이 반짝거리는 것은 언제일까요? 네,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해놓고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엄마, 이거 내가 해냈어. 네, 참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점입니다. 아, 가끔은요,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네, 리상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흘러흘러. 흘러.

내 시련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발을 굴러 바퀴를 돌리는 게 힘들어서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좌절감을 추스르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다독이면서 실패할 것 같은데도 다시 시도하는 게 단순히 바퀴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를 잡아주고 끌어준다면요, 네, 바퀴를 돌리는 수고는 덜어질 수 있다마는 힘든 마음을 견디는 기회는 뺏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네,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성공해본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사소한 좌절에도 아주 크나큰 고통을 느끼고, 네, 누군가 이런 일을 대신해주기를 바라면서 쉽게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작은 시련과 좌절은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가능해진다는 경험을 아이에게 안겨주는 값진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듣던 음악은 언젠가를 떠올리게 하는 좌표가 되고요.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한 사람의 고통을 보듬어주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성종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비암산 진달래.

날마다 마음을 비워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만드시고요. 내 목표가 없으면 나태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변강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가을 남자.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0: 现在是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松。

0: 时候骑着摩擦飞。
1: 现在是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2: 每一秒都澎湃 ，FM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
1: Production, yeah! 李红

0: 在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